0: 안녕하세요. 5월 11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뜨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직 말씀으로만 궁금한 점 뻥 뚫어드립니다. 말씀 처방전 말씀 닥터 여수 서만학의 문정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을 돕습니다. 여수 서만학교의 정정희 권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늘 이 아침에 식구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네. 가족을 보통 식구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식구라는 뜻이 한솥밥을 먹는다.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사실 같은 음식을 뱃속에 넣는다. 이건 정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유전자가 전혀 다른 부부도 살면서 얼굴이 진짜 닮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같은 음식을 계속 같이 먹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목사님, 제가 어제요. 네. 여수에 서덕리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네네. 그 마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서덕리 교회를 다녀왔어요.
1: 네네.
0: 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이었고, 처음 네. 뵙는 분들인데도. 네네. 막상 가서 보니까,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찬양하고요. 또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처음 배웠지만, 아, 한 식구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즐거운 체험이었네요.
2: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만학교의 식구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이제는 전남 동부 극동방송 사랑의 뜰한 애청자들도 같은 은혜를 나누고 같은 고백을 하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1: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맞아요. 같은 하나님 같은 고백으로 우리는 점점 더 식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요. 같이 하나가 되는 우리 사랑의 뜰한 식구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의 같은 고백,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노래하면서 사랑의 뜰한 출발하겠습니다.

0: 아멘. 박정호의 목소리로 주기도문 우리 모두의 고백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이 주파수로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전남동부 극동방송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이 사랑의 뜰안을 전국 어디에서든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많이 많이 청취해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문정태 목사님, 정정희 권사님과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어갈 텐데요. 목사님, 네.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1: 네, 우리 둘째 딸, 둘째 손녀의 돌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내려와서 아주 뭐 큰 잔치를 열어서 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손녀를 너무너무 이뻐해 주고 귀엽게 해 주고 또 용돈도 듬뿍 주고 해서 너무 즐거운 어린이날 겸 어버이날이었습니다.
0: 네. 우리 목사님이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벌써 할아버지시네요.
1: 제가 인기가 있어서 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0: 아니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었어요. 아니 목사님. 예. 자녀를 볼 때의 마음이랑 네. 손자, 손녀를 볼 때의 마음이 되게 다르다던데 어떠신가요?
1: 아니 자녀들을 키울 때는 정신이 없고 철도 많이 없어서 애들을 이뻐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손녀를 보니까 옛날에 자녀들에게 베풀어주지 못했던 것이 좀 매달아봤어 그런지 더욱더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제가 네. 그냥 얻고 삽니다. 얻고 살아. 아.
0: 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 손자, 손녀 자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의 유료 문자 활짝 열려있는데요. 손자, 손녀 이름 보내주시면서 네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권사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2: 네, 저는 이제 어린이들이 없어서 그냥 어버이 그 부모님 양가 부모님 섬기고요. 이제 자녀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요즘 자녀들이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제가 맛있는 걸 대접했습니다.
1: 10월 달에 할머니 된답니다.
0: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의 이렇게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또 우리의 사랑을 먹고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또 믿음의 주인공들로 성장해가는 그런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퀴즈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퀴즈 주세요.
1: 네, 오늘은 장로교회의 교리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0: 영국.
1: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매주 월요일 전남 동구 극동 방송 사랑의 뜻안을 통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럼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을까요가 문제입니다.
0: 네. 여러분, I am ground 나라 이름 대기처럼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만들어진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그 나라 이름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기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첫 번째, 대한민국.
1: 너무 좋을 것 같아. 대한민국.
2: 두 번째, 도미니카 공화국. 세 번째, 독일.
1: 독일.
2: 네 번째, 푸에르도리코.
1: 아, 네. 발음이 좋네요.
0: 네. 네. 여러분이 네 나라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만들어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맞춰 주시면서 손자, 손녀, 또 자녀 좀 자랑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를 이 나라어를 배웠습니다.
1: 아, 예. 아베 체제 뭐 예.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
0: 마시스트 다스.
1: 와우. 오 주여.
0: 네. 네. 여기는 약간 이렇게 이런 발음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굿모닝 영어는 이러잖아요. 네. 여기는 굿텐나우트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발음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1: 그렇죠.
0: 힌트라고 드렸는데 좀 웃겼네요. 네. 네.
1: 그리고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영국에서 만들어졌고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가

0: 문제입니다.
1: 네. 네. 쉬워요. 쉬워.
2: 만약 우리나라에서 네. 이런 좋은 교리 문답이 만들어진다면 네.
0: 저의 바람은 네. 우리가 복음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정말 한국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세계로 다시 전파되는 그런 꿈을 좀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좀 해보고 있습니다.
2: 네. 네. 만약에 영국이 웨스트민스터라면 네. 대한민국 우리 여기 여수에서 만들어진다면 덕충동 교리문답이 될 수도 있겠고요.
0: 아, 좋아요. 좋아요.
2: 웅천 교리문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2: 네, 여서동 교리문답이 될
0: 그렇죠.
2: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도시 이름을 땄으니까. 네, 독일의 네. 어떤 도시. 도시 이름을 땄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2: 네. 네. 네. 여러분 정답 아시겠나요? 저희들이 힌트 드린다고 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퀴즈 정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양 나간 후에 또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5217님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문자 소개해드릴 건데요.
1: 네, 반갑습니다. 세 분의 사랑 고백으로 아침부터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저도 세 분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요리 문자.

0: 오늘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답과 감사합니다.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517님의 문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내 남편, 내 새끼, 내 가족만 이렇게 챙기던 제가,
2: 네.
1: 이제 우리 교회를 식구로 이렇게 챙기게 되고요. 이제 사랑의 뜰안을 진행하니까, 사랑의 뜰안 애청자들이 또 이렇게 식구로 품어지잖아요.
2: 그렇죠.
1: 점점 이제 식구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언젠가 우리 모두 식구로 다 같이 만나는 그날이 더 기다려지고 더 기대가 됩니다. 517님 우리 꼭 언젠가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퀴즈 정답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9908님 문자 주셨네요.
0: 네. 정답 함께요. 오늘 또 극동방송 들으며 가게 일하고 있어요. 좋은 찬양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9908님은 오늘 문자 처음으로 주셨어요.
2: 새싹. 네. 아주 좋아요.
1: 와, 감사합니다. 8100님도 문자 주셨어요.
2: 네. 첫째 하나님의 은혜 한나. 하나님 나라의 품은 유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뻐하는 애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나, 주님을 찾아가는 주찬, 저희 부부에게 주신 다섯 자녀 자랑합니다. 와, 뭐, 아니, 내가 무슨 말씀인가 했네요, 지금까지. 네. 지금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종된 삶, 순정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0: 와, 여기는 정말, 나라에서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2: 네, 상 줘야 돼요. 집도 네. 하나 주고, 차도 하나 주고.
1: 목사님, 한나, 유나, 예나, 미나.
0: 네, 와, 주찬이.
2: 와, 너무 이름도 이쁘게 지었네요.
1: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100님의 자녀 또 한나, 유나 그리고 예나, 미나, 주찬이 이 아름다운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0: 아멘.
2: 키가 자람으로 어른이 되어 갈수록 지혜와 명철이 총명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0: 아멘.
2: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모님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와, 8100님 정말 정말 좋으시겠어요.
0: 정말 귀하다고 네. 생각이 돼요.
2: 너무 맞아요. 귀하네요.
1: 네. 6730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0: 네.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로 말씀의 바른 방향을 이끌어주실 서머나교회 문정태 목사님의 말씀 처방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778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2: 오늘도 귀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수고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8186님께서요. 방송가족 모두 행복한 5월 되세요. 라고 하시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셨고요.
2: 네.
1: 우리 3548님께서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그 논두렁에
2: 대파인가요?
1: 예, 파 사진인 것 같습니다.
2: 예.
1: 3548님 7시부터 밭에 나와서 겨울풀을
2: 겨울풀.
1: 걷어내고 고구마를 심으려고
2: 네.
1: 정리 중이시라고. 아이고 파가 아니고
0: 네. 파가 아니고 풀이에요. 풀.
2: 네.
1: 저희가 또 약간 농사 쪽이 조금 취약해서
2: 맞습니다.
1: 네.
2: 예.
1: 0782님께서는 극동 교리문답 좋습니다.
0: 네. 극동방송에 극동을 따서 네. 극동 교리 문답.
1: 그만이구나.
2: 우리가 센스가 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극동 교리 문답. 좋아요, 네. 좋아요. 극동 교리 문답. 예. 네. 오늘부터 가서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네. 주님 오시는 그날 전에 꼭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4606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2: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말씀을 배우는 시간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또 7787님께서는요. 우리 손자는요. 음식을 만들면 최고 해준답니다. 너무 예쁘죠.
2: 너무 예쁘겠네요.
1: 네. 우리 7787님 손자 이름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1: 9507님은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4606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2: 힘차게 한 줄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뜰안 감사합니다.
1: 네.
2: 네. 고맙습니다.
1: 우리 극동방송에서요.
2: 네.
1: 우리 지역의 귀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2: 네.
1: 이번 주 금요일 5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말 좋은 목회자

0: 세미나를 준비했거든요.
1: 네네네.
0: 우리 사랑했더랑 가족 식구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1: 네네.
0: 마음에 새기셨다가 사랑하는 목사님께 이 소식 꼭 좀 전해주세요. 소식 알려드릴게요.
2: 전남 동부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믿음의 비밀들과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그 넓고 깊은 계시에 압도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속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0: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네. 목사님, 사실 목사님들께서요.
1: 네네.
0: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시잖아요.
1: 네네.
0: 이런 세미나가 우리 목사님들께 도움이 될까요?
1: 많이 됐죠. 이번 목회자 세미나 이지웅 목사님 아주 말씀이 좋습니다. 능력의 목사님이시고 말씀의 은사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참석해서 은혜 받고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샵 9750번입니다.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문 보내드리니까요. 받으셔서 사랑하는 목사님께 꼭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목사님만 갈 수 있는 거예요?
0: 네. 목회자 세미나이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 또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네.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수에 계시는 동부유권에 계시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 교육자들이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0: 사모님은 무료입니다.
1: 아멘.
0: 사모님을 더욱 환영합니다.
3: 아멘. 무료가 중에 무료가.
0: 네. 자,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대소리 문답 16문항부터 18문항까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왜 한국에는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이렇게 답변해 드렸어요.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며 식구입니다. 근데 오늘 식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집에 살고 집을 지어서 살는데 방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 보면 침대가 큰 침대가 있는 데도 있고 작은 침대가 있는 것도 있고 색깔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집에 살지만 방이 각자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운데 복도는 같이 쓰고 있어요. 그 복도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3: 아멘.
1: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는 바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하이델베르크 대소율이 문답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멘.
1: 자, 하이델베르크 1문항부터 129문항까지가 하이델베르크 문항인데요. 기독교의 핵심인 교리는 뿌리와 같고 나침반과 같고 기둥과 같고 지도와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500년 전에 신앙의 길잡이를 만들어 놓으신 이 기독교 핵심 중의 핵심이 교리입니다. 녹음해서 반복으로 들으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여수 서문학교의 전남 동부 극동방송 말씀의 처방전을 통하여 반복해서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문항부터 129문항까지가 있는데 1문항과 2문항을 세 부분으로도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일부가 뭐냐 하면 3문항부터 11문항까지죠. 우리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3문항부터 11문항까지는 뭐냐. 인간의 비참함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2부는 12문항부터 85문항까지인데요.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

0: 있어요. 다른 말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를 살펴보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문항부터 85문항이고요. 마지막 3부는 86문항부터 129문항으로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6문항을 살펴볼 텐데요. 중보자는 왜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1: 하나님의 은은 죄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을 갚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0: 아멘. 16문항부터 원래 19문항까지가 함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18문항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19문항을 보겠습니다. 오늘 중보자는 왜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스스로든 죄값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0: 아멘. 고난받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처방제입니다.
2: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0: 아멘. 아멘. 한 공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공의를 실행하겠다. 공의가 실행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아멘.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에스겔 18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0: 아멘. 연자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으면 아버지의 이가 쉬는 거지 아들의 이가 쉬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개별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말씀 처방제입니다.
2: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0: 아멘. 자, 말씀 처방제입니다.
1: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0: 자,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다면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2: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0: 아멘.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1: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0: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 아멘.
0: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2: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

0: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1: 아멘. 단번에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2: 아멘.
1: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인간이 그거보다 더 보태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2: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담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 아멘. 이게 16문항에 대한 답이고요.
2: 아멘.
1: 자, 17문항 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7문항.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왜 중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입니다.
2: 그는 자기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네, 참 사람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셔야만이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2: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규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1: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가볼까요?
0: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 아멘. 자,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2: 아멘.
1: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2: 아멘.
1: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 아멘.
1: 시편 130편 3절 볼까요?
2: 여호와여 주께서 지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1: 만약에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나훔 1장 6절입니다.
0: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1: 이사야 53장 4절과 11절입니다.
2: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중보자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0: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 아멘. 자, 이사야 54장 8절 가볼까요?
2: 내가 넘치는 진으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 네, 분노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징계하고 분노하지만 결국은 긍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2: 아멘.
1: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잠깐이지만 긍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2: 아멘.
1: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볼까요?
2: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감당하라고 예 십자가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2: 아멘.
1: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0: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1: 아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제사들을 필요가 없다.

0: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도 뭐 유월절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1: 아멘.
0: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1: 아멘.
0: 자, 이제 18문항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8문항.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신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아주 중요하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면서 의로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답변입니다.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된 분입니다.
0: 아멘.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야. 너희는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너희가 믿으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1: 아멘.
0: 이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신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요. 예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1: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0: 아멘.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0: 아멘. 언약의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마지막 그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뭡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는 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1: 아멘.
0: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1: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0: 아멘.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2: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0: 아멘. 율법의 완성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1: 아멘.
0: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1: 아멘.
0: 자, 로마서 1장 3절로 가볼까요?
1: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0: 반드시 중보자는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한국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정신병자들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지 예 중보자가 될 수 있는데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가증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도 한번 보고 갈까요? 바로 위에.
2: 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0: 아멘.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요, 짐승 같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 아멘.
0: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 아멘.
0: 자,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2: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0: 네, 이걸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럽니다. 사람이 종처럼 사람처럼 낮아지신 것을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고 낮아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가볼까요?
1: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0: 네,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오. 그런데 우리 중보자는요.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세요.
1: 아멘.
0: 죄가 없는 분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 누가복음 1장 35절로 넘어가 볼까요?
2: 천사가 대답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0: 우리 모두는 남자의 씨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가볼까요?
1: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0: 피로된 것이니라.
1: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세요, 보배.
0: 아멘.
1: 보배가 내 안에 지금 만물 대신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있어요. 보배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월세 사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차 타면 어떻습니까? 좀 병들면 어떻습니까? 사업 망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니까요. 그걸 보배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0: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1: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가볼까요?
0: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1: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0: 아멘.
1: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2: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볼까요?
2: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1: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중세 천년 카톨릭은 중보자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직 중보자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성인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 마리아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0: 아,
1: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가볼까요?
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1: 여러분 보고 되라고 이야기한 경우 되셨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0: 아멘.
1: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괜찮아. 네가 예수를 나를 믿는다면 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또 나를 믿으면 너는 가장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또 너가 나를 믿으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야. 또 너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0: 아멘.
1: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지혜로워 의로워 거룩하며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을 하면요. 꼭 이 말씀으로 들고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자세히 살펴보면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곧 이 건물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면 도망을 가요. 그러면 그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선반돼야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0: 아멘.
1: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0: 아멘.
1: 백층이 곧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도망가는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믿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0: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0: 아멘.
1: 여러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바른 교리를 배워야 돼요. 왜 교리를 배우기 싫어하냐. 별로 교회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빨리 성도들을 교육시켜서 전도의 일꾼 또 뭐 봉사의 일꾼 헌신의 일꾼으로 만드는데 너무 시급한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할 의무를 가

0: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교리가 중요하냐. 이 교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아멘.
0: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교리를 통하여 바른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1: 아멘.

0: 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뜰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우리 문정태 목사님, 정정희 권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1: 네.
0: 어떠셨나요?
1: 예, 저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리가 좀 만천하에 공포되어서 성도들 스스로 이 성경을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많이 가져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정말로 500년 전에 많은 목사님들 또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 모여서 몇 번의 회의를 걸쳐서 성경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가를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장로교 교인이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집은 서점에 가서 좀 사셔서 돈만 아니면 됩니다. 예, 많은 꼭 투자하셔서 시간 될 때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2: 저는 읽는 거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듣는 거하고 친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복습을 잘해요.
0: 아하.
2: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도 벌써 하이델베르크를 한번 쭉 129문항까지 왔거든요.
0: 네.
2: 그랬는데 이제 만약에 3문항을 한다. 1문항, 2문항, 3문항. 4문항을 한다. 1문항, 2문항, 3문항, 4문항. 이렇게.

0: 복습을 하는 습관이 저에게 있어요. 듣는 것만 자주 해도 이걸 잘 알아먹을 수 있어요.
1: 권사님이 쉽게 말해 공부를 잘했다는 뜻이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 그 1문항 2문항 해놓은 것을 다음에 할 때는 또 반복해서 듣고 네. 또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귀에 익숙해지더라.
2: 네.
1: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2: 네. 저도 오늘 교리 배우면서요. 네.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탄은 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0: 예. 맞아요.
2: 우는 사자가 얼마나 무섭고 사나워요.
3: 맞아요.
2: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3: 네.
2: 바른 말씀과 교리로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길 소망한다라고 하셨는데
3: 네.
2: 정말 말씀을 알지 못하면 금방 잡아먹힐 것 같아요. 목사님.
1: 제가 요즘 에베소서 6장을 지금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2: 네.
1: 다섯 가지 방어 무기와 하나의 공격 무기가 있어요.
2: 네.
1: 근데 그 모든 거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허리띠 이런 모든 다섯 가지가 다 뭐냐 하면 말씀, 십자가, 예수님, 믿음, 이 복음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공격 무기는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공격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하여 이제 어떤 이단들이 와서 어떤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단에 뺏기지 않는 그래서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뿐입니다.
2: 아멘. 자, 오늘도 목사님 권사님의 도움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저희들이 많이 알게 됐는데요. 목사님 우리 성경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릴까요?
1: 네. 지금 우리는 매주 월요일을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사랑의 뜰안을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0: 독일입니다.
1: 독일. 축구, 네. 축구 잘하는 나라 독일. 예. 너무 좋아요, 독일.
2: 네. 6188님께서요, 정답 3번 독일 맞춰주시면서 분주했던 한 주를 보내고 말씀 처방전,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욱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또 8648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0: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복음을 위해 고생하시는 성원학교의 문정태 목사님, 정권사님, 피디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예. 아, 아쉬운 시간, 이별할 마칠 시간입니다.
1: 예.
2: 네, 오늘도 여수 서문학교의 문정태 목사님, 정정희 권사님이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또 오늘 하루 좀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주를 높이 드리시오. 주의 영광은 온 땅에

0: 교회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강경숙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0: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읽다 마음을 읽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첫째, 거룩한 슬픔에 잠깁니다. 어제부터 사무엘하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사울이 죽은 후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며 왕관과 고리를 내보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윗은 오랫동안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잘됐다, 속 시원하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1절 12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고해요. 지금 다윗과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과 함께 15 광야를 건너며 환난당하고 원통한 일을 겪고 비천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 옆에서 그 자리를 지킨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잘 죽었다 말하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함께 슬퍼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슬픔이에요. 다윗은 광야 훈련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에게

사울은 단순한 원수가 아니었지요. 사울은 핍박하는 역할을 했고, 요나단은 사랑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하나님이 이 둘을 모두 자신에게 붙여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했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 자기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 무너졌다는 뜻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렇듯 자신의 아니보다 공동체의 아픔을 먼저 생각했기에 다윗은 거룩한 슬픔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이 무너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만 느낀다면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될때 비로소 다윗처럼 거룩한 슬픔의 자리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고난당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고소하다고 생각할 것 같나요?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 느껴질 것 같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둘째, 하나님의 원칙을 지킵니다. 다윗의 거룩한 슬픔은 그저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목적으로 사울의 죽음을 전한 그 아말렉 청년을 단호히 처단합니다. 앞서 이 청년은 사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그를 죽였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14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요. 바로 이것이 공의, 즉 공과 사를 구별하는 거룩한 적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가져다 준 은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우선했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공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어겼다면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훈련을 위해 보내신 사람이라면 원칙 안에서 품어야 해요. 사울을 보세요. 자기 지역 사람들만 편애하고 아첨꾼들만 곁에 두다 보니 그가 죽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원칙을 지켰기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조차 수많은 백성이 그와 함께 따라갔어요. 우리는 흔히 내 대신 누군가를 욕해주거나 비방해주는 사람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내 원수를 함께 욕해주는 사람을 반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이 거룩한 적용입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에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뒤에서 욕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의 세력, 즉 기복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우리 가정도 공동체도 거룩한 질서를 갖추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과 사를 잘 구분하나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며 혹은 나를 힘들게 했다며 하나님의 원칙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까? 사업의 성공으로 죄에 빠져 있다가 힘든 사건이 연이어 찾아와 회개하고 공동체 질서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3대째 모태 신앙인인 저는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술대학에 진학했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지요. 그러다 국전에서 대상을 받고 그때 받은 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벤처 열풍과 맞물려 승승장구하자 교회를 떠나 술과 음란에 빠졌어요. 대학 졸업 전에 사업을 시작하여 대기업과 거래하며 임원들에게 인정받으니 학창 시절의 서름을 보상받는 것 같아 그저 기쁘기만 했지요. 그렇게 인정 중독과 옳고 그름의 포로가 되어 의뢰인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켰어요.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결혼 실패, 추락사고 등 저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찾아왔어요.

0: 그렇게 무너진 저는 자기 옷을 찢으며 크게 슬퍼한 다윗처럼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10년 만에 교회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 질서에 순종이 되지 않아 사역자와 소그룹 리더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니 인격에 순종하지 말고 역할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은 다윗이 이해되었죠. 그제야 교회 소그룹 리더의 권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하며 버릇없이군 행동들이 16절 말씀처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오게 하는 큰 죄임을 깨닫고 떨며 회개했어요.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소그룹 리더들을 보내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저나 잘할게요라고 겸손히 말하며 제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에 의심이 생기더라도 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 왕국의 첫 시작이 사람 분별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곁에 두었다면 다윗 왕국은 처음부터 흔들렸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질문하며 사람을 분별하는 훈련이 쌓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세워집니다. 아말렉은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분별하여 물리쳐야 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바라보는 것이 곧 구속사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의 안위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진정한 새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평생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어도 다윗은 기뻐하기보다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속으로는 마땅하다며 박수를 칩니다. 원칙을 쉽게 저버리는 아말렉 청년 같은 사람이라도 나에게 유익만 준다면 다 받아주며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이토록 기복으로 똘똘 뭉친 저희의 욕심을 이제는 말씀으로 끊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질서를 세워나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크고 온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0: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시간은 여수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호윤 원로 목사님께서 사사기 13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삼손에 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삼손이라고 그러면 구약시대에 뭐 영웅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그리고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두 가지 내용이 특별히 우리 눈을 끌죠.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름은 삼손이었습니다. 그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또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답니다. 이른바 민족의 영웅, 위대한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 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약시대의 삼손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자라는 가운데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여기 있다는 것 자체로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또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받은 인생들입니다. 복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은 그 이후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시간 수시로 받으면서 지금껏 살아온 것입니다.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는 하나님은 삼손이 자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민족의 위기에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면한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은혜 가운데 감당해내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릴 뿐더러 사람들에게는 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소원해 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하죠. 우리는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수고로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증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복 받은 인생, 은혜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삼손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나실인, 특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자신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특별한 기간, 특별한 목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나실인으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거든요. 이 나실인이라는 의미가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되어졌다는 거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 시대의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문제를 당면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는 순간들이 되는 거지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임무와 목적으로 구별되어진 인생으로 살았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게 생각하고 복받은 것을 뭐 특별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만, 깨닫고 나서 보면은 그 순간에 바로 우리도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처럼 구별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 특별한 문제를 앞에 두고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구별된 심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했다, 뭐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애써서 했다가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순간순간이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고 결국은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될 터이니까 말입니다. 복은 복을 부릅니다. 삼손이 복받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받은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생애의 모든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소원해 봅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복과 여호와의 영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여호와의 복과 여호와의 영을 선물로 받았다. 오늘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잖아요. 삼손이 특별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인생들입니다. 복받은 인생, 복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오늘 우리도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복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은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과 화복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백성, 거룩한 백성,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드러내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 향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복을 받은 인생 되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들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답니다. 삼손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14장에 나온 구절입니다. 부모조차도 알지 못하였답니다. 삼손을 통하여 삼손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된 블레셋을 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줄을 그 부모들조차 알지를 못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삼손 이야기 속에서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원수된 블레셋을 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더랍니다. 표면에 드러난 현상들만 보고 와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이겼다. 아, 삼손. 그리고 열광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삼손이 제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 같아도 삼손을 들어서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들 속에서 삼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을 몰랐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려운 고비를 넘고 하나님의 평강 속에 다시 섰을 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지키셔서 내가 이를 감당해낼 수 있었구나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요 성도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틈만 나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나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일이 참 오늘 복잡하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뭐 삼손을 붙잡아 넘겨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읽다 보면은요, 하여간 얘기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 같은데 사람 살아가는 일들이 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결국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 그 표현 그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때로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요, 사소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든지 어리석든지 결국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결국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은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이 복잡한 과정들을

우여와 곡절을 조금 더 평탄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든지 믿음이 좀 시원치 않든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맡겨드리고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않겠으며 그 말씀하신 것을 어찌 행하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복받고 은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받은 사람으로서 무언가 그래도 구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구별도 차별도 없다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조그만 구별, 차별 그걸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 내가 노력한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 되고 은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받은 만큼 은혜받은 만큼 아주 작은 구별과 차별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주 작은 구별과 차별이라도 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복된 역사를 은혜된 삶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요. 결국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복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생각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알게 모르게 나도 깨닫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응하여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과 소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 되도록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기꺼이 당신의 능력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0: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의 성패와 상관없이 그 모든 일로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십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그 믿음처럼 믿음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세워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답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가 남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친히 당신이 이를 이루어 가신다 하시니 우리는 뭘 하겠다고 애를 쓰고 조바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에 힘쓰면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은 이 예배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받으셔서 그 예배를 인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습을 귀히 보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의 나실인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오늘의 나실인 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네라고 대답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과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다 헤아릴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세워주셔서 그 구별된 믿음, 구별된 기도, 그 구별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이호윤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9-2632번, 지역번호 061-641-2632번 여수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송시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율산 소망교회 김재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남 동부권 모든 교회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의 무관심 속에서도 복음의 불씨가 꺼지진 하여 주십시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각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헌신과 사랑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지역을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남 동부 지역 모든 교회마다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지역에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영남권 전도대회가 어제 오후 대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1973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의 영성을 이어받아 영남 지역의 영적 회복을 선포한 현장에는 7천여

0: 3명의 성도가 모여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대구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이 영남 전역에서 모여든 7천여 명의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도대회는 한국교회의 복음 전도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뜨거운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미국 프레스톤 우드교회 잭그레암 목사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핵심 가치를 선포하며 참석자들의 가슴에 부흥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2: He is alive in you.
3: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2: His spirit lives in you.
3: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2: All things are passed away and everything becomes new.
3: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 어제 대회는 전 세대가 어우러진 대규모 연합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700인의 연합 성가대와 영남권 4개 지역 어린이 합창단 200여 명의 하모니가 야구장에 울려 퍼질 때 참석자들은 모두 기립해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여기에 고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데이비 밴드의 찬양이 더해져 열기를 더했습니다. 현장 입구에 마련된 복음로드 역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40여 명의 캘리그래퍼들이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을 써주는 부스와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복음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어제 영남권 전도대회에선 1,50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1,300여 명이 즉각적인 교회 연결을 희망하는 등 소중한 구령의 열매를 맺었으며 참석한 성도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영적 에너지를 삶의 현장으로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정부와 교계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회복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6 국민 비전 클럽 5월 예배에 참석해 생명 중시 국가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별 강연을 통해 자살률과 산업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최근 월별 자살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 비전 클럽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내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도자들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특히 이날 예배에는 전남 해남 땅끝 마을의 청소년 그룹홈과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37명이 초청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설교 작성과 교인의 신앙 설계까지 침투하면서 한국교회가 공동체성 해체라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실천신학회는 지난 9일 서울 장신대에서 열린 제100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알고리즘과 실천신학적 비전을 주제로 기술사회 속 교회의 본질을 고찰했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위형윤 안양대 명예교수는 설교 준비를 AI에 맡기는 것은 목회적 고뇌를 기술에 외주화하는 것이라며 목회 현장이 경영 논리에 종속되는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개인 취향에만 맞춘 콘텐츠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교인들을 신학적 에코체인버, 즉 반향효과에 가둬 불편한 진리와 마주하며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학회 측은 신앙이 함께 고백하는 사건에서 혼자 쇼핑하는 콘텐츠로 변질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대안으로 분별의 주도권 회복을 제시했습니다. 김한호 회장은 기술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그 한계를 성찰하고 말씀의 기준 위에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실천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단법인 석성장학회가 미얀마 대통령의 요청으로 시작한 한국 유학 지원 사업이 실제 졸업과 취업 성과로 이어지며 민간 외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석성장학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장학회에 전액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에서 수학해온 미얀마 장학생 2명이 6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올해 2월 졸업했습니다. 졸업생 중 한 명은 국내 중견 건설업체인 강산건설에 취업했으며 다른 한 명은 고국 미얀마의 건설사에 취업해 귀국했습니다. 현재 5학년에 재학 중인 또 다른 장학생 한 명도 내년 졸업 후 한국 건설사 취업을 목표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19년 조용근 이사장이 미얀마 현지 학교 준공식 참석 중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0: 유학 지원을 요청받아 시작됐으며 장학회는 어학연수와 등록금 등 총 3억 2천만 원의 비용을 전액 지원해 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부흥의 주역인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원로 목사가 지난 9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81세입니다. 고 김국도 목사는 1975년 서울 송파구에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해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 하나로 성장시키며 오랫동안 극동방송을 통해 방송 선교를 하는 등 평생을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헌신해왔습니다. 빈소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임마누엘 교회에 마련되며 내일 오전 9시 입관 예배에 이어 오는 13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장례 예배가 엄수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1도, 순천 광양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기 전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운 장군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장군일 때 미국의 독립을 결정짓는 승리를 이끌었던 벨리포지에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교회에는 워싱턴이 매일 아침 드리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먼저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자비를 실천하며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게 하소서. 병사들이 가장 많이 목격한 워싱턴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대통령이 된 뒤 오랜 세월 비서로 일했던 로버트 루이스 역시 그분은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던 거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삶의 기록을 보면 그 모든 기록은 가상의 이야기나 종교적 신념을 진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삶의 모든 국면에서 실제로 그리고 생생하게 경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런 분이심을 그의 삶의 다음 결론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로 끝내지 않고 곧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의인에게 항상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인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국면이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뿐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개입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는지 자신에게 묻고 확인해 보십시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에 시편 33편에서 다음처럼 확신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시편 62편에서도 그는 사람들이 일제히 자신을 공격하여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알고 경험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자기 영혼을 향해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도 다른 답을 찾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자기 영혼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현실의 어떠함보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답이 되시기에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기도처럼 전심을 다한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귀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0: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최근 국내 한 보도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 얘기였어요.
1: 네.
0: 러시아가 이 포로들의 송환을 수차례나 요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1: 네네.
0: 이 두 포로는 한국행 우리나라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1: 사실 현재 중동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잊게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이 전쟁이 수천 명의 북한군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는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이 생포된 북한군 포로병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요. 민간 차원에서 이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데
0: 네.
1: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잊어가고 있죠.
0: 사실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오게 하기에는 부담이 좀 크다고 해요.
1: 네.
0: 뭐 국제법이나 전쟁포로 교환 체계 등에 얽혀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국민으로 데려오겠다라는 의사는 표시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동의할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1: 민간 차원에서 이럴 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송환 운동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국내외로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산국교회가 북한군의 포로, 탈북민의 인권, 북한 억류 선교사, 또 납북 피해자 같은 문제에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서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0: 아멘. 오늘도 이렇게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OMB데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주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사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방송을 어디서 무엇 하며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첫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무엔의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이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했는데요. 사실 이 북한군 뭐 포로 문제도 그렇고

0: 남북자 문제 더 나아가서 이 남북의 복음 통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없습니다. 없는 네. 상황인데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이 아름답게도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오늘 출석 인사 받아보고 있죠.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주신 분 계시고
0: 네.
1: 북한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첵합니다 4489님도 네. 인사 나눠주셨어요.
0: 북한군 포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리고 남북통일 이뤄주옵소서 북한의 김씨 정권 무너지게 하옵소서 0688님도 문자 주셨고 자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복음 통일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8384님 서울 송파에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1: 그리고 저 북한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녘당의 주민분들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의정부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0: 네.
1: 저희가 출석 인사 나눠주시면 또 선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또 의정부 지역 남겨주신 6241님께 드리고요 채석회원 7596님께도 드리고 싶어요
0: 네
1: OAP데이 출첵합니다. 청주 어머니 댁에서 듣고 있어요. 매일매일 전기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들어달라고 전해주세요.
0: 아이고.
1: 그리고 교회 꼭 출석해달라고 전해주세요.
0: 네.
1: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어머니! 청주에서 지금 듣고 계신 어머니! 전기세 많이 안 나와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우리 자녀분이 아마 이렇게 좀 용돈도 챙겨주실 것 같은데.
0: 그럼요. 지원해줄 텐데. 자 교회 나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에 푹 안겨서 살아가는 그 기쁨도 어머니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북녘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OAP데이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찬양의 한 소절을 나누면서 이 찬양의 은혜를 직접 고백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시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역시 문자 어플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손태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 극동문화에서 신년음악회 때 했던 실황인데요. 영어로 찬송 함께 은혜 나눈 후에 한편차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매일매일 한편 차이만 기다리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1: 네.
0: 오늘 서울은 조금 흐릿흐릿합니다.
1: 빗방울이
0: 좀 떨어지는
1: 네,
0: 것 같죠?
1: 네, 맞아요.
0: 네. 근데 여러분의 마음도 흐릿흐릿하면 안 되겠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 이 시간 함께하면서 남북한 사이의 그 마음의 거리도 한편 좁혀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 이야기 들어야죠.
1: 네, 북한에서 온 우리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북한어 표현이 하나가 나오니까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거나
0: 네.
1: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나눠주시면 되는데 한 편 그 마음의 거리도 좁혀가고요. 정답 맞추시고 선물도 하나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0: 오늘은 이거 없는 사람이 없고 이것 때문에 고민인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미는 문화가 있는데 힌트 많이 드렸어요. 자, 정답 보내 준비하시고요. 하나 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이따 집에 올 때 세안제 좀 새로 사다 줘요.
5: 저기야, 지난번에 사다 준 거 있잖아. 벌써 다 썼어?
4: 아니, 그게 요즘 핀늘살이 많아졌는지 화장이 잘 안 받지 뭐예요. 그러고 보니 많이 건조한가 봐요. 몸에도 핀늘살이 많아지고.
5: 핀늘살? 자기 뭐 이너야? 그런 게 자기한테 왜 있어?
4: 아니, 핀늘살을 모릅니까? 아, 참, 여보 머리만 털어도 비늘살이 우두두 떨어지겠어요.
5: 그만. 알겠어. 아,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시고 좀 촉촉하게 있으라니까, 자기야.
4: 아니,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날이 너무 건조하니까 그렇지. 아무튼 이따가 비늘살 잘 벗겨지는 세안제로 사다 주시라요.
5: 알겠어요. 누구 명인데 제일 좋은 걸로 사오겠습니다.
4: 잘 봐야 돼요. 비늘살 제거, 요렇게. 알겠지요?

0: 파장이 잘 안 먹는데요. 비닐살 그래서 제거해야 된대요.
1: 맞아요.
0: 자, 저는 뭐 많이 안 해봤지만 여성분은 진짜인가요? 그렇죠. 얼굴에.
1: 그쵸, 그쵸. 특히나 이 언제일까요? 그 겨울마다. 여름보다는 겨울마다
0: 얼굴에 이거를 그쵸?
1: 비닐살이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네. 잘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0: 자, 두피에 이것도 그렇고.

0: 몸에 비는 살도 여러분 잘 이제 없애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랬잖아요. 우리 그 이태리 타월 이런 걸로. 오,
1: 맞아요.
0: 싹 벅, 벅, 벅, 이렇게. 우수수 이게 뭐 지우개인지 뭔지. 자. 비늘살입니다. 비늘살. 북한어 표현인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 각질.
0: 각질이다. 2번
1: 상처 딱지.
0: 상처 딱지이다. 1번 각질, 2번 상처 딱지. 자, 비늘살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쵸? 뭐 스크럽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1: 그쵸. 요 스크럽, 요거 전용 얼굴 스크럽도 팔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요게 저는 딱 무슨 문자를 보신 거죠?
0: 파리로우님. 비듬 같을 때 같은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그런 종류예요. 자, 그 중에서 정답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뭐 위생적이진 않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1: 아, 근데 또 이런 문제 중에서도 네. 7641님은 남과 북의 우리 모두가 서로 목욕탕 함께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하시면서 이게 목욕탕에서 요 비늘살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럼요. 뭐 세신사분들도 있고. 네. 그게도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 사람마다 달라요. 피부 건조증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각질을 많이 제거하면 저 비늘살을 제거하면 좀 힘드실 거고.
1: 빨개져요.
0: 네. 뭐 건강적으로 좋지 않은 것도 있고.
1: 네.
0: 자,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예로부터 또 좋은 날이나 명절 전이나 이럴 때는 꼭 몸을 그냥 불려서 비늘살을 예. 저도 이렇게 등짝 맞아가면서 했던.
1: 아이, 9091님이 식사하면서 방송 듣는데 정말 감사하네요.
0: 감사하죠?
1: 하셨어요.
0: 예. 송구합니다만 어쨌든 문제는 문제고. 자, 보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늘살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1번.
1: 각질.
0: 각질. 2번.
1: 상처 딱지.
0: 상처 딱지.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에서 온 한운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시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이 충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지척인 북한 땅에도 울려 퍼져 모두가 다 주님이 백성이 되어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는 이 죄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머리를 씻겨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백성이 된 영광을 안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의 한 소절. 이 찬양과 함께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따르며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인 예수 사랑하심은 전심어린 찬송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까요?

안산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올려드린 오늘의 선곡인 예수 사랑하심은 갈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매님은 오늘도 중국 땅에서 이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이 찬양의 북녘 땅에도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양강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되게 쉬운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 어느 날 이제 제 인생 뭐 20, 30년 사역한 얘기들과 불렀던 노래들을 한 문장에 담을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론처럼 여덟 글자를 썼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네, 거기에 곡을 붙인 건데 되게 쉬워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자,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오, 예습해 오신 분들 같아. 이것만 알면 이 노래 반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수 살아가심 은혜 이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이라 찬양인데요. 북에서 또 북한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풍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녘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북한의 영혼들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계속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오해피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6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함께합자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비늘살. 비늘살이 무슨 뜻일지 네. 1번 각질, 2번 상처 딱지 가운데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1: 지금 오답도 간혹 가다가 있고요. 어떻게?
0: 아니, 네. 저희가 이제 아까 힌트처럼 드렸는데 어떤 분께서 비듬 아니냐. 아, 저희가 이제 계속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게 저 너무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예. 복이 있는 것 중에서만 골라주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1: 치킨집 하시는 분도 맞춰주셨어요.
0: 네.
1: 오늘 아침에도 재고했습니다. 치킨집 하는데 작업하면서 방송 들으면 일이 지루하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유, 예, 위생에 아이고. 철저해야 되죠.
1: 그쵸,
0: 그쵸. 예, 그리고 아까 여성분들이 많이 또 호응해 주셨는데 어쩐지 화장이 떴더라고요. 오늘 제거할 날인가 봐요 하신 분들 계셨어요.
1: 맞아요.
0: 자, 비늘살입니다. 북한어 표현인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1번?
1: 각질.
0: 2번?
1: 상처 딱지.
0: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실 때 여러분 지역 꼭 적어주세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 오늘 저 목욕탕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비는 살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정답은요?
1: 정답은 1번 각질입니다.
2: 각질입니다. 각질. 각질 제거들 여러분 많이 하세요? 아까 어떤 분 보니까 저도 오늘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네. 얇은 돌로 아~ 손을 물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하셨는데
1: 맞아요, 맞아요.
2: 아, 옛날에 이런 타월 이런 게 없을 땐 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1: 네. 네. 그분이 0767님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불려가지고 피가 나도록 문지르신 분도 이렇게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될 텐데.
2: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요. 보내주신 문자 보면 요즘에 이게 맞네요. 0688님. 꼭 제거하십시오. 네.
1: 뜰 수도 있어요.
2: 네.
1: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말의 차이도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아멘.
1: 하셨던 0837님도 각질 외치시면서
2: 네.
1: 우리 두피님놈도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1: 그리고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6548님도 네, 정답 남겨주셨고, 만보 걷기 운동하고 있는데, 저 집에 가면 이게 발이 생겼겠는데요? 5797님. 어. 방송 덕분에 걷는 게 힘이 차다고 하셨는데, 할렐루야! 더 힘차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0: 5797님이시죠? 네. 제가 이 번호를 잘 기억해놓고요. 그리고 저도 각질이 심하게 생겨서 샤워 후에 로션을 듬뿍듬뿍 바르고 계시다고.
1: 아, 그럼요.
0: 0231님. 네. 아, 요거를 각질이 생기기 전에도 저희가 사실 그렇게 발라야 되는데. 네. 좀 귀찮긴 하죠. 귀찮아요.
1: 그리고 예뻐지려면. 자신있게 빛나는 피부를. 오늘 또 저희 상사님께 저 얼굴 보자마자 왜 이렇게 탔냐고. 예. 저도 한번 각질 제거를 해야 되겠다.
0: 각질 제거하면 하얘지나요?
1: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땡가. 자, 8307님. 어, 기준 너무 재밌어요. 어릴 적 엄마 따라 주일 새벽에 목욕탕 가서 때밀고 바나나 우유 얻어먹고 교회 갔던 기억이 있어요. 하셨어요.
0: 추억 속에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들 가운데 제가 선물도 선정해야겠죠.
1: 그렇습니다.
0: 이분도 어릴 때 엄마랑 명절에 꼭 같이 다니셨대요. 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던 4973님도 드리고요. 5797님, 0837님. 찬양 너무 은혜롭습니다. 한 주간도 신실한 우리 주님과 동행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시면서 1번 보내주신 5306님도 드리고요.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아유, 안산에서 참여하셨는데 3718님 오늘 오답이시지만 소개해드렸어요. 내일 그래도 꼭 오셔야 돼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목포에 또 영혼들 만나러 가야 돼서
0: 네.
1: 지연씨가 혼자 여러분 찾아뵙지만 꼭 찾아와 주세요. 아셨죠? 지금까지 OA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북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의 로마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울러 목회자 세미나도 순천 동부교회에서 5월 15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군 대표의 강의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주제로 엽니다. 신청 방법은 다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지역번호 061-690-3800번 전남 동포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공생이란 주제로 열리며 사전 예약은 5월 12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91-1928번 더 큰 은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전남 동부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믿음의 비밀들과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그 넓고 깊은 계시에 압도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속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5: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11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5월 11일 월요일. 주말의 여후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월요일 아침은 늘 쉽지만은 않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오늘을 다시 기대하게 만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무겁고 시작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잠시 하나님께 기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새로운 출발의 날입니다. 실수했던 지난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고 미뤄두었던 사랑과 용서를 다시 건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대하며 또 바라면서 5월의 햇살처럼 따뜻한 시간 2시를 출발합니다.

0: 네, 앞서 들으신 곡은 강찬의 출발, 그리고 신현진의 새롭게 라는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퀴즈 문제 올려드리면서 행복한 시간 2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또 이미 오후 시간이 되면은 새롭다라는 의미가 조금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미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의 일과의 중에서 2시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한 주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새롭게 또 그리고 출발이란 찬양으로 이어드렸습니다. 퀴즈 문제 올려드릴 때 또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퀴즈 시편 51편 10절 말씀으로 준비를 했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땡땡땡 하소서. 여기서 땡땡땡이라는 의미, 앞서 들은 곡들의 의미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세 글자죠.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새롭게, 2번 해롭게, 3번 기쁘게, 4번 슬프게.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드릴게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퀴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땡땡땡 하소서. 보기 드립니다. 1번 새롭게, 2번 해롭게, 3번 기쁘게, 4번 슬프게.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모찌 선옥시에서 딸기모찌를,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Por culpa de los años, o producto de... 선물 협찬 추가로 더 있습니다.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오육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리스턴 힐링 카페에서 벨리스턴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준비되어 있고요.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게 되는 칫솔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선물 협찬 함께 하실 기업이 있다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물 협찬 가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온유의 킹덤 오브 갓, 그리고 웨이홈의 밝은 빛 가득해, 내 마음 가득 채운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의 말씀은 시편 51편의 구절이죠.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큰 죄를 지은 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드린 시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회개의 시 가운데 하나죠.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죠. 자신의 공로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을 의지하면서 이 세 단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이 세 글자 꼭 정답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잘못된 삶으로 나아간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의미를 정답 속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해롭게, 기쁘게, 슬프게 이 단어 중에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두시왔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김훈희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 관련된 찬양, 그리고 지선의 생명 얻는 회개, 예, 두 곡의 찬양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 해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오늘 퀴즈 문제 시편 51편 10절 말씀으로 준비를 했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땡땡땡 하소서. 여기서 땡땡땡 세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새롭게, 2번 해롭게, 3번 기쁘게, 4번 슬프게.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담은

네,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발표합니다. 퀴즈 문제 정답 새롭게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새로운 마음, 새롭게

회복됨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으면 이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 죄를 말끔히 씻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의 보혈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한 줄 믿고요. 이번 한 주간 정결함으로 신자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올려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문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으신 분들은 주소, 성함, 연락처 적어주시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나도 잘하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약간 길더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사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쉽게 많이 듣는 성경 구절입니다. 교회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보서 4장 13절에 이런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매력적인 말씀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니 약간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성도들은 41절, 오늘 본문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정신적, 영적 의지와 육체적 한계 사이를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구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염두에 두고 기도했지만 육체의 피로로 인하여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섭섭한 일입니다. 내일이면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죽임을 당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와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내리면서 보니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섭섭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애로운 마음도 들겠지요. 목회하면서 자주 느끼는 경험입니다. 이렇게도 마음을 몰라주나. 성도들 사업하면서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자기 자식 등록금도 못 내더라도 종업원 봉급은 제때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쩌다 봉급 한번 밀리면 노동청에 세수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럴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마음을 몰라주나 하는 섭섭함이 있지요. 예수님이라고 어찌 우리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도 잘하고 싶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어요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선도하는 사역을 하는 김형모 전도사님이 쓴 책이 제목이 나도 잘하고 싶어요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심하게 탈선한 친구들 모두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나도 잘하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열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세 명만 특별히 불러서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요청했을 때에는 그래도 이세 분은 믿을 만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육신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뼈를 깎는 고통으로 격동을 겪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섭섭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유혹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때로는 신앙의 길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이용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함 때문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해라는 말로는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직역하면 밑에 선다는 뜻입니다. 이에서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 서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 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주님의 입장을 명령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마음을 녹여 주셨습니다. 잠을 자다가 들킨 제자들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스럽겠습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아시죠? 좋은 리더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 알아서 잘 따라주기를 명령하는 것보다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더디고 오합지졸 같지만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바로 이 마음을 알아주는 리더십입니다.
지금부터 30년도 넘는 오래

0: 노래이지만 가수 김국한 씨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처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네가 날 모르는데 내가 넌들을 알겠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찬송가 90장 1절 가사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첫째로 기도의 힘을 빌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협력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할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육신은 연약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은 온화나 육신은 약하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남 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 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어제 주일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입니다. 5월 11일 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반가운 사진을 받았어요. 극동방송 우리 운영위원 중에 새끼라의 전도 요청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도 대상자와 함께 3자통화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근데 그 어제 전도 대상자분이 운영위원분의 교회를 가게 됐고, 두 분이서 사이좋게 웃으시면서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을 그 운영위원분이 저에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셨어요. 교회 가셨다는 소식도 기쁜데, 실제로 그분이 교회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과 또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제가 받으니까, 와, 기분이 좀 더 좋더라고요. 훨씬 좋더라고요. 새끼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점점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질 때도 있는데요. 아니죠. 아니죠. 정말 특별하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정말 기적이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죠. 천국에서는 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잔치가 열릴 것 같아요. 전도 요청한 우리 운영위원 집사님, 더 큰 상급이 있으시겠죠?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자, 천국에서 잔치 벌이는 것 같은, 예,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와 그림의 노래죠. 바로 천국 무도회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춤추는 그날을 꿈꿔보면서.

시와그림의 천국 무도회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곡 막 들을 때마다 그 뭐 왈츠 춤 여러분 춰보셨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두 명씩 이렇게 어깨에다가 손 얹어가지고 이렇게 무도회에서 춤추듯이 왈츠 춤 이런 거 있어요. 막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거기서 이렇게 신나게 아주 흥겹게 막 춤추는 그게 떠올라요. 제목부터가 천국 무도회잖아요. 자, 5월의 달, 가정의 달, 내 가족이 천국에서 나랑 같이 춤춰야죠. 천국 갔는데 아이 누구는 없어. 내 자녀가 없네. 내 부모님은 없어. 얼마나 슬퍼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됩니다. 자, 어제 이렇게 그 사진을 보고 와, 교회 앞에서도 찍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찍고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좋아요 진짜.

우리 사진 찍어가지고 주신 집사님, 얼마나 마음에 정말 후련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지, 아, 해본 사람만 압니다. 해본 사람만. 조마조마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옆에서 막 예배 드리는데, 하,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을까? 마음은 어떨까? 다음 주부터 난안 가! 막 이럴까? 다음 주에도 나 갈게! 이럴까? 하, 노심초사하면서 옆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분, 그 열매를 또 맛보게 되고요. 전도를 위해서 오늘도 애쓰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라고 합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어제 여러분은 어떤 예배 드리셨습니까? 혹시 어제 예배 안 드리시다가 오래간만에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예배 드린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특별히 세깨라하고 전화 연결된 분들 있으시잖아요. 지난주도 있고 지지난주도 있고 뭐 매일매일 거의 전화 연결인데 내가 전화 연결하면서 교회 가겠다고 결심한 분들 어제 혹시 교회를 가셨다면 알려주세요. 드디어 내가 교회를 갔다 왔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가끔 보면 1년, 2년 전에 전화 통화했는데도 안 가다가 1년 후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갔는데 아직 알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알려주십시오. 드디어 방학을 끝내고 개학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좋은 꽃바구니, 예쁜 꽃바구니,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약을 하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십시오. 어제 어떤 예배를 드리셨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천국 얘기했는데, 천국에 갔는데, 우리 가족 누가 없어? 내 친구 누가 없어? 너무 슬프죠? 너무 슬퍼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영어 버전 찬양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스턴 게이트. 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들려드렸습니다. 샌디 크리스마스 영어 버전 앨범으로 전해드렸어요. 야, 재미있게 또 신나는 또 버전으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장례식장에서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이 잔치 벌이면서 축제 분위기에서 이렇게 천국에서 만나보자를 불러야 되죠. 불러야 돼요. 자, 보니까요. 드립 커피 향이 좋으네요. 오늘 역시 샛게라를 통해 천국의 향기를 품어내는 통로로 사용되어 복음에 감격하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인자하심을 볼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충남 공주 정안에서 우리 7205번님. 고맙습니다. 어제 예배 잘 드리고 샛게라 출석하셨나요? 1455번님. 저번 주부터 성경 낭독 시작하셨네요. 성경책도 큰 것으로 구입했다고. 열심히 말씀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려고요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남 고흥에서 즐거운 월요일하고 이렇게 또 오셨고요. 2046번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앱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문자 샵 1069번도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극동방송 어플로 라디오처럼 핸드폰에서 들으시는 분들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이렇게 2046번님 또 9950번님처럼 앱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계약했어요. 어제 설교 들으니까 펑펑 울었어요. 이런 사연이 있는데. 누구시죠? 응? 저하고 통화가 안된분 같은데. 자, 제가 한번 그럼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신지. 092번님. 092번님. 계약했다고 했는데. 여기 기록에는 안 남아있는데요. 자, 신호 갑니다. 신호가 가고 있어요. 문자 방금 보냈는데 전화는 안 받으시네요. 다시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092번님, 극동방송에서 지금 전화 걸고 있어요. 받아주십시오. 자, 092번님, 신호 가는데 안 받으시네. 극동방송에서 전화하고 있어요. 일반 전화로 092번님. 안타깝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어떤 사연이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자, 7098번님, 우리 남편 어제 교회 앞까지 갔다가 나안가 하고 집으로 가버렸다고. 제가 더 인내해야 될것 같아. 아이고. 아니, 교회 앞까지 갔는데 왜 그러셨을까? 아, 아쉽네요.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7098번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집, 교회 앞까지 갔다고 했으니까, 다음번에 들어가실 거예요. 다음번에 들어가실 거니까, 자, 오래간만에 새끼라 듣는다고요. 언제나 응원한다고. 자, 우리 6486번님, 어떻게 요즘 교회 다니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에 저하고 통화한 25년 방학생인데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0934번님, 라디오로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계속 일하면서 처음으로 미스바 기도에 참석합니다라고. 와.

설레고 기대된다고? 우리 삶에 하나님은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계약자 생기길 기도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미스바 기도회도 참석하시면서, 그래요. 극동방송도 한번 와보시고, 네, 더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998번님 찬양을 하는데 감사가 몰려와서 아주아주 아주 감사했던 어제 주일이었다고 이 찬양 신청하셨습니다.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사자들이여.

피아 워십의 빛의 사자 드디어 힘찬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가 502장. 네, 3시 23분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월요일이에요. 3312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는데 전북 정읍에서 오늘 새벽에 울릉도에 가셨네요. 와, 지금은 독도에 도착해가지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독도는 우리 땅 외치며 또 새깨라를 독도에서 듣고 계시는구나. 와, 3312번님 앱으로, 그러니까 앱으로 들으면은 뭐 독도든 울릉도든 미국이든 저기 아프리카든 인터넷 되는 곳에서는 핸드폰으로 다 들을 수 있더라고요.

0: 가끔 그래서 해외에서 이 새끼라를 들이시면서 이렇게 사연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역시 앱으로 듣고 계시는 전 사정상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귀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유 없이 눈이 따가울 정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대언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심정을 표현하고자 예배 내내 서서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 와, 7205번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서서 아주 정성스럽게 드리는 경우도 있네요. 이러면은 또 집중이 되죠. 대부분 온라인은 집중이 잘안 되는데 이제 이분은 교회를 잘 다니시지만 사정상 어제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것 같아요. 와, 또 이런 귀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7361번님, 저는 잘 다니고 있어요. 어제도 다녀왔다고. 와, 이분 택시기사님이신데 제 기억이 나요. 이분이 가셨군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7361. 성남에 계시는 우리 택시기사님이신데. 성남에 계시는 택시기사님. 가셨네요, 교회를.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지금 어떻게 운전 중이세요?
1: 아닙니다.
0: 지금 오늘
1: 아닙니다. 통화됩니다.
0: 쉬시는 날이세요, 오늘요?
1: 아니요, 저 엔진오일 갈고 있습니다.
0: 엔진오일 갈고 있습니까?
1: 네네네네.
0: 와, 타이밍 제가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전화했네요.
1: 그러게 말입니다.
0: 예, 잠깐 운행하시다가, 예, 운행하시다가 지금 엔진오일을 오늘 갈고 계시는군요. 예,
1: 네네네네.
0: 성남에서 지금 택시 기사님 맞죠?
1: 네, 맞습니다.
0: 그때 올해 저희가 2월에 전화 연결됐어요.
1: 예, 제가 3월 1일부터 다녔습니다.
0: 3월 1일부터?
1: 예.
0: 이야, 근데 그때 무교셨거든요?
1: 예, 맞습니다.
0: 교회를 거의 안 다녀봤던 분인데,
1: 예.
0: 그때로 다시
1: 아니,
0: 돌아가자면
1: 학교 다닐 때좀
0: 학교 다닐 때
1: 다녔어요.
0: 몇번 다, 예, 몇번 다녔군요.
1: 예.
0: 극동방송을 그때 어떻게 듣게 되셨죠? 그때?
1: 아는 분이
0: 네.
1: 얘기해줘갖고 들었죠?
0: 아는 분이 한번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1: 예.
0: 듣다가 하다가 이 새끼라 시간에 나 무교 이렇게
1: 예.
0: 문자를 한번
1: 우연히 그냥 새끼라 듣다가
0: 네.
1: 나도 한번 그냥 인천 한번 여볼까?
0: 예. 네.
1: 했는데 딱 전화를 주셨어요.
0: 그렇죠. 생방송 중에 전화를 해서 그때
1: 예.
0: 여러 번 정차 끝에 겨우겨우 택시를 세우시고, 그렇죠?
1: 예, 맞습니다.
0: 그래서 집 앞에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1: 예,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0: 집 앞에 교회.
1: 예.
0: 교회 이름이
1: 분전교회.
0: 분전교회.
1: 예.
0: 와, 3월 1일부터
1: 예.
0: 혼자 지금 다니고 계세요?
1: 예, 그렇습니다.
0: 이야, 어떻게 지금 어떠세요? 요즘 예배 드리는 그 기분이, 느낌이 어때요, 요즘?
1: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합니다.
0: 예. 아,
1: 아직까지
0: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1: 정확히 잘 모르겠고,
0: 예.
1: 그냥 거기 있는 분들이 워낙 잘 대해주시니까,
0: 예.
1: 예, 그냥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0: 아.
1: 가끔 안 나갈 때도 있고,
0: 예.
1: 예, 다니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잘 반가워해 주시고, 잘 해주시고, 그러세요?
1: 예, 항상 반겨주시니까.
0: 아이고, 잘 되네요. 근데 아직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1: 그쵸?
0: 긴가민가 하고.
1: 예.
0: 어떤 점이 좀 긴가민가 하세요? 어떤 점이?
1: 어떤 내가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 그게 좀 긴가민가
0: 아,
1: 하죠.
0: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
1: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0: 네네.
1: 사실 제가 지금 십일조도 안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긴가민가 이게 십일조 안 해도 예수님을 믿는 건가?
0: 아, 그럼요.
1: 뭐, 긴가민가
0: 아,
1: 합니다.
0: 그럼요.
1: 그래서.
0: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사실 이제 찔리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십일조를 아직 못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1: 아, 그런가요?
0: 근데 지금 무교로 사시다가 이제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1: 예.
0: 십일조에 대한 찔림이 있다라는 거는 이건 대단하신 건데. 대단하신 겁니다. 예.
1: 아니, 항상 전에부터, 운전을 하면서,
0: 네.
1: 물어봤거든요.
0: 예.
1: 교인들 타시면,
0: 네.
1: 혹시 교인이세요? 제가 항상 틀고 다녀요.
0: 네네.
1: 교통방송을.
0: 예.

0: 무조건.
1: 네.
0: 거의.
1: 어.
0: 그래서 다시는 이제, 어우, 뭐, 말씀 얘기하다가 자기가 별 맺는다고 얘기를 하면.
1: 예, 예.
0: 제가 11주 돼서 물어보거든요. 어허,
1: 예.
0: 11주를 하세요고 한대요.
1: 예.
0: 근데 11주를 안 하면.
1: 네.
0: 천국을 못 간다는데.
1: 평소에 못 간다고요?
0: 이제 만나요. 안 만나요. 제가 그것도 여쭤보고.
1: 11주를 안 한다고 교회를 못 가고 그러진 않아요.
0: 아니, 천국.
1: 아, 천국.
0: 천국을
1: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지.
0: 예,
1: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
0: 네.
1: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0: 그래서 그냥. 예. 오늘 한순간 한번 다녀보자.
1: 예, 예.
0: 그냥. 예.
1: 그래요.
0: 보통방송이 처음에는 CBS라는 데가.
1: 예.
0: 나를 이제 음악, 저, CCM이죠, CCM?
1: 예, 예.
0: 그, 듣게 해줬고.
1: 네.
0: 아무튼 이제 국통방송의 새끼라가.
1: 네.
0: 나를 이제 교회로 안내를 해준 거죠. 결정적으로는.
1: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우리 기사님을 이제 이렇게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고. 지금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0: 네.
1: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아시게 될 거고 극동방송도 네. 계속 들으시고 이제
0: 네, 예, 예.
1: 목사님께도 그렇고 거기 이제 교인분들한테 모르는 거 하나씩 네. 하나씩 물어보면서
0: 네.
1: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적응하시면서 하나님을 네.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가장 예, 예.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사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
0: 네.
1: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했고 하나님께서 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네. 우리 기사님을 위해서 대신 기사님이나 저나 죄인이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거를 믿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도 믿고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부분을 잘 믿으시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헌금도 잘하고 십일조도 하고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고 우리 기사님은 보니까 솔직하시고 시원시원하셔가지고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예. 일단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니까
0: 예.
1: 이것만 해도 성공적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예. 지금 긴가민가 하다가 에이 하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잘 다니고 계시니까 물론 이제 운행 때문에 가끔 빠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니고 계시고 또 극동 방송 듣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 시간에 저 따라서 그때 저하고 영접기도 했잖아요.
0: 예.
1: 이번에 감사기도 한번 저하고 하시죠. 감사기도.
0: 아, 그러시죠.
1: 예. 저 따라서.
0: 예.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죠?
0: 예, 김부각 받았습니다.
1: 김부각 받으셨구나. 네. 이번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셨으니까 우리가 축계약.
0: 그걸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안 되나요?
1: 교회로? 아, 예. 왜요? 좀 자랑 좀 하시려고?
0: 아니, 내가 우리요, 이거, 이 극동방송에 내가 이렇게 저번에 생방송으로 나왔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더라고.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 이렇게 꽃바구니 받았다 이렇게 자랑도 좀 하시고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보내드릴 때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가요? 둔전교회가?
0: 아니요 그럭저럭 괜찮아요. 좋아요.
1: 아, 큰 교회요? 아니 제가 그냥... 좀 성도님들이랑 같이 드실게 커피도 좀 보내려고요.
0: 아, 그래요. 보내주시면 더 좋아하시죠?
1: 예, 예.

0: 예, 그럼 꽃바구니하고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사님 혹시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지금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일 좋아하는
1: 태산을
0: 찬양.
1: 넘어
0: 예?
1: 헌국에 가도
0: 태산을
1: 태산을
0: 넘어
1: 넘어
0: 헌국에
1: 헌국에 가도
0: 가도. 이 찬양 어떻게 좋아하시게 됐어요?
1: 제가 저번에
0: 네.
1: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0: 예.
1: 이걸 듣고 제가 울컥했어요. 울었어.
0: 교회 가서 이 곡을 듣다가 아니면
1: 아니요.
0: 방송에서?
1: 방송에서.
0: 왜요? 어떤 가사?
1: 모르겠어요. 그럴 건. 한번더 들어보자고.
0: 그냥 이렇게 듣다가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1: 예. 네. 내가
0: 그렇구나.
1: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0: 네,
1: 그때는 이제
0: 예.
1: 제목이 기억이 안 났어요.
0: 그래요. 이게 이제
1: 예.
0: 찬송가예요, 찬송가.
1: 네. 예, 네, 알아요. 학교
0: 태산을
1: 다닐 때 많이
0: 넘어서, 예.
1: 불렸어요.
0: 험곡에 가고, 이게 힘든
1: 예.
0: 가운데도
1: 네. 예. 네.
0: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한 말씀, 그 말씀이 있다고.
1: 네,
0: 그렇게
1: 맞습니다.
0: 고백한 곡이거든요. 예.
1: 네네네.
0: 자, 그러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1: 네.
0: 찬양 보내드릴게요. 기사님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시고
1: 네.
0: 계속해서 우리 택시 안에서 극동방송 틀고 계시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좋은 복음의 소식 계속 전해주시고 좋은 소식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전해드렸어요.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방학이라고 문자가 와서 지금 제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예. 지금 차 안에 있어요? 엄마랑 같이 있어요? 엄마는 운전 중이에요? 엄마는 운전 중. 지금 몇 학년이라고요?
1: 중학교 3학년이요.
0: 중학교 3학년? 지금 라디오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라디오를 꺼주시고, 혹시 엄마가 정차가 가능하면 정차해달라고 할래요? 어머님, 듣고 계시면, 정차 가능하시면 정차 가능합니까? 정차 가능하세요? 정차 가능하시면 지금 정차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0: 우리 친구, 중학교 3학년 친구.
1: 네.
0: 지금 어느 지역이에요?
1: 전주요.
0: 전주. 근데 지금 방학이라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문자를요.
1: 네.
0: 혹시 엄마가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1: 그 라디오 듣다가 그냥 엄마가 한번 해보라고
0: 그러니까
1: 해서
0: 엄마가 한번
1: 해보면서.
0: 보내보라고 했어요?
1: 네.
0: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혹시 친구가?
1: 네.
0: 엄마는요?
1: 가끔 가고
0: 엄마는 가끔 가고,
1: 있어요. 네.
0: 그래서 엄마가 아마 이 방송 들으면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아마 지금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한것 같아요.
1: 네.
0: 지금 엄마 지금 아직도 운전 중이에요? 아니면 정차 됐어요?
1: 아직 정차 못했어요.
0: 아직 정차 못했어요?
1: 네.
0: 그렇구나. 예. 자, 교회를 지금 원래 다녔다가 지금 쉬고 있는 거 맞죠?
1: 네.
0: 몇 년째 지금 쉬고 있어요? 얼마 정도?
1: 지금 한몇달 쉬고
0: 몇달 쉬고 있어요?
1: 있어요. 네.
0: 왜 나가다가 지금은 왜안 나가요?
1: 약속이랑 그냥 조금
0: 약속이.
1: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가 안 돼서.
0: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가지고.
1: 네.
0: 그리고 또 일요일날 막 약속도 있고. 응?
1: 네.
0: 그래가지고 못 나가고 있구나. 엄마는 잘 다니고 있다고 했죠, 그래도요?
1: 네.
0: 아, 그렇구나. 이 방송 엄마랑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가끔 들어요?
1: 네.
0: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교회 가게 되고 이런 것도 다 들었겠네요?
1: 네.
0: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예민하여. 민하여.
0: 이민아.
1: 네.
0: 자매죠? 자매.
1: 네.
0: 중3. 중3.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 엄마 옆에서 이렇게 엄마가 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전화 연결이 됐는데, 아침에 좀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아침에 이제 주일 날 일찍 좀 일어나고, 이제 약속도
1: 네.
0: 좀 다른 때로 뭐 토요일 날로 바꾼다지 해가지고, 다시 꼭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1: 네.
0: 알겠죠?
1: 네.
0: 혹시 엄마 지금 정차했어요?
1: 네.
0: 엄마 좀 한번 바꿔주세요, 그러면.
1: 네.
0: 여보세요?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0: 오늘 제가 뭐 방학이라고 문자 달라고 요청은 안 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또 주신 거 보니까 원래 애청자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1: 네, 제가 꽤 듣고 있는데,
0: 네.
1: 딸한테 한번, 너안 가니까 이거 약속하라고 했더니,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0: 무슨
1: 엄마
0: 약속을요?
1: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라디오, 내가, 너 만약 이거 해가지고 되면 너 아침에 있나서 교회 가기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간다고, 그러고 내가 한번 해봐, 그랬어요.
0: 전화 연결
1: 그랬더니,
0: 안될 거라고 막 딸이. 근데
1: 네,
0: 너
1: 안
0: 되면은 꼭
1: 되더라고요.
0: 가야 돼막 이런
1: 엄마가,
0: 식으로 했구나.
1: 그때 알았어, 그러면 나 해본다, 그러면서 지가 보내달라고, 문자를.
0: 그래서 오늘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방학이라고 문자가 딱 왔길래 찬양 나가는 중에 한번 해봤는데 그렇구나.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딸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구나.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딸이 살짝 지금 이렇게 텐션이 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방송 나간다니까. 그쵸?
1: 맞아요.
0: 집에서는 저런 말투 아니잖아요. 응?
1: 그쵸?
0: 더 훨씬 텐션도 높고.
1: 네, 맞아요.
0: 자, 우리 엄마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쵸? 딸은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고, 그쵸? 전주라고 했죠? 전주. 자, 우리 미나 다시 한번 바꿔주시죠, 미나. 예.
1: 안녕하세요.
0: 미나가 오늘 엄마랑 그렇게 약속했다면서요. 전화 연결되면은 교회 가겠다고. 그쵸? 오늘 전화 연결됐으니까 가야겠는데? 알겠어요. 아무튼 교회 이제 이번 주부터 엄마랑 꼭 가고, 되도록이면 이제 중등부 예배를 드려요.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응? 재밌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축하의 선물, 보낼게요. 축하 선물. 막 이렇게 보면 선물도 고르고 그러잖아요. 기억나는 선물 있어요? 예?
1: 아니요.
0: 없어요? 자, 한번 골라봐요. 아저씨가 내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자,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순무김치, 열무김치, 연어회, 게장, 약과, 커피, 견과, 비타민 레모나,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여기서 우리 친구가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선물.
1: 주얼리요.
0: 주얼리? 주얼리 지금 하고 있어요?
1: 네.
0: 주얼리.

0: 예, 하고 있어요, 지금?
1: 네.
0: 아, 벌써 하고 있구나. 알겠어요. 주얼리. 그럼 주얼리를 이 핸드폰 쿠폰으로 해가지고 보낼게요.
1: 네.
0: 네네네. 우리 어머님? 어머님도 하나 선물 제가 잘 알아서 좋은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비타민 레모나 괜찮으신가요? 예, 이거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미나. 미나, 우리 아저씨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하죠. 기도.
1: 네.
0: 기도 따라가지고. 준비됐죠?
1: 네.
0: 네. 좋으신 하나님. 나 따라서.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네, 예수의 문명 기도.
0: 자, 다시 앞으로, 자, 앞으로
1: 앞으로
0: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수의 문명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유, 우리 미나 잘했어요. 미나 너무 잘했어요.
1: 네.
0: 오늘 이렇게 엄마하고 이제 이렇게 엄마가 하라는 대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에 엄마랑 꼭 교회 갈수 있겠죠?
1: 네.
0: 아유, 감사해요. 그래요. 주얼리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끝내면서 우리 미나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서.
1: 제목.
0: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면 가사를 한번 얘기해 주면 아저씨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 뜨거워.
0: 아,
1: 아,
0: 뜨거워.
1: 뜨거워.
0: 아, 뜨거워. 와, 이거 수련회 때 가끔 불렀던 곡인데?
1: 네.
0: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 기억이 나는구나. 왜 이게 좋아요?
1: 약간 리듬이 좀
0: 리듬이 재밌어가지고.
1: 네.
0: 이게 이제 막 우리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이러면은
1: 네.
0: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런 의미로 이제 아, 뜨거워 이런 곡이 있는 거예요.
1: 네.
0: 예수님 잘 믿다 보면은 막 은혜 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거든. 감동받고.
1: 네.
0: 앞으로 우리 미나한테도 그런 막 뜨거운 마음이 꼭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1: 네.
0: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야, 우리 또 전주에서, 우리 미나 학생. 우리 6067번님, 제가 이 상당히 너무 이렇게 좀 취조하는 것 같이 했나요? 예? 그랬나요? 자, 우리 0934번님, 방학 끝내면서 개학 시장, 미나 학생,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실 것 같다고, 예. 청소년기의 믿음 생활, 복 중에 큰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의정부에서 우리 0688번님 듣고 계시고, 경기도 오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네. 자, 하나님의 도구 새 깨라. 우리 7899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오늘 엔제노엘 교환 중에 하나님의 타이밍 너무 좋다고 0934번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새끼라의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아, 뜨거워! 보내면서 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일본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서의 주제가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내 아들아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나옵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잘 아신 대로 이 잠언은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르호보암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애 아들이었노라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지요. 그리고 바세바의 애 아들이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다윗은 바세바의 불륜 관계 속에서 아들을 잃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의 솔로몬이라고는 아들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용서의 선물이었고 누구보다도 특별히 솔로몬을 사랑했던 것을 잘 압니다. 바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교훈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과 은혜를 입었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늘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 바세바도 솔로몬을 가사 품에 안고 내 아버지 용기를 배워라. 내 아버지의 지혜를 배워라. 내 아버지를 닮아라. 아마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교훈을 잊지 않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이 뭡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어야 된다, 명철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그 지혜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했을 때 잘하신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교훈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했을 때 그런 다윗의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서 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으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높여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교훈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겼고 그 아버지의 교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설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솔로몬에게서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지혜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을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부모, 신앙의 부모를 만나서 신앙의 부모로부터 이런 교훈을 받는 것, 이것은 최고의 복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솔로몬은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다윗의 아버지의 가르침이 솔로몬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솔로몬의 삶 속에 작동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 솔로몬이 말한 그러면 지혜와 명철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이 교훈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그러면 솔로몬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명철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지요.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면 불량자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권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늘 귀가 닳도록 배웠던 것이 뭐냐면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우리의 예배로 표현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반응이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솔로몬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받았던 이 솔로몬은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이 솔로몬에게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느호보암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서 동일한 아들 느호보암에게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교훈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잠언 4장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은즉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동일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살면 내 생명이 길게 될 거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지혜로운 길이요, 정직한 길이다. 그래서 네가 그 길을 걷는다면 결코 인생을 살아갈 때 곤고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훈계를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을 지켜라. 그것이 너 생명이라. 그렇게

0: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그 교훈을 받았고 또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진리를 꼭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우리 인생이 생명의 길이 되고 그리고 날마다 형통한 길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3-7573번 061-723-7573번 순천 예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송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의 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아멘. 에스겔 4장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2장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3장은 에스겔의 파송 말씀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필연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9장은 당시에 만연해 있던 그릇된 낙관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4장은 유다의 패역한 역사를 돌아보며 현재의 반역과 미래의 심판을 날카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박석이 위에 그린 예루살렘 성의 포위 공격을 가하는 행동입니다. 4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알리기 위해서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7절 예루살렘의 기근을 나타내기 위해 음식을 조금씩 먹는 행동 등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을 통해 선지자는 백성들의 무관심과 냉담한 반응을 조금이라도 환기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도적인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하신 말씀은 인간의 논쟁을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신뢰 속에서 특이한 몸짓과 행동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단호하게 선포하였습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선지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활용했습니다. 음식의 절제와 좌우편으로 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때때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거나 시를 낭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 기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메시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지만 메시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명령대로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선지자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든지 말씀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미지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포위에 대한 상징입니다. 특이한 몸짓과 행동으로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네 가지 행위 중에 첫 번째 행동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거듭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친애굽파의 의견을 쫓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항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결국 함락됨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수반되지 않는 외적 상징을 거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곳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을 행하며 불의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혈통이나 외적 신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

하는 자부심과 율법을 소유하였다는 특권 의식으로 인해서 안일과 만족에 빠져서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멸망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 4장 1절과 2절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화되었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의 머리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루와 정금의 비알론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라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배역적인 태도에 대해 분명히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4절에서 8절 죄악을 담당하는 에스겔입니다. 예루살렘 포위 장면 예언에 이어서 본단락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받을 고난의 기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반역하게 되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8절 남왕국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좌편으로 눕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꼼짝하지 못하고 주저앉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릴 형벌을 대신 담당하는 대표자로서 죄를 담당한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이 우편으로 눕는 것은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고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벌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갇혀있을 기한이 차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려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줄에 묶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반드시 패망하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두려움을 깨닫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 준행해야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죠. 사망 후에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에서 17절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포위 장면과 에스겔의 죄악 담당 모습에 이어지는 본단락은 예루살렘이 포위를 통하여 백성들이 극소량의 물과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첫 단락의 예루살렘 포위 예언에서부터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식물과 물을 극소량씩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세계 만방에 흩어져 부정한 떡을 먹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6절에서 17절 기근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패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심각한 징계가 따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 단락의 예언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인해 도래할 예루살렘의 기근과 이스라엘 족속의 포로 생활에서 겪게 될 부정의 삶 등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루살렘의 포위를 언급한 앞달락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도 포괄적으로 확대한 표현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조만간 고국으로 돌아가리라는 헛된 망상을 버리도록 만들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쪽으로 생각을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 단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근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금식하고 있는 또한 금식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0: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11절 마뉴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만을 믿고 오직 성경 통독과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푸른 풀밭은 이상적인 환경을 뜻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쉴만한 물가 또한 양떼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의미했지요. 그러니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다윗은 참된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자로부터 세밀하게 보살핌을 받고 메마른 땅 한가운데도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해당하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보호받을 곳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히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나목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헤매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푸른 수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떼는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험한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은혜로운 영어 찬송 100선 앨범 중에서 준비했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궁이밥 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풀오케스트라의 이 세상 험하고 연주곡으로 함께하고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정호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갈 길 몰라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과 목표를 세우고 주 안에서 살아갑시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당당히 일어서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이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소중한 장점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사랑이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꽃이 피어나듯 우리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보세요. 매일 자녀에게 내가 잘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눈을 맞추는 습관이 그 재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념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여수 아름다운 교회 강경숙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믿음의 비밀들과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그 넓고 깊은 계시에 압도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속히 나눌 수 있게

0: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고서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의 로마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울러 목회자 세미나도 순천 동부교회에서 5월 15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근 대표의 강의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주제로 엽니다. 신청 방법은 다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공생이란 주제로 열리며 사전 예약은 5월 12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91-1928번 더 큰 은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언약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소요리문답 제13문에서 19문까지 배운 내용을 돌아보면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며 죄의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참함을 겪고 결국은 죽으며 하나님의 영원히 분리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이 형벌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의 탓입니다. 물론 사람 속에는 본성의 빛이 약간 남아있어서 적절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려고 애쓰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참된 회개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후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저주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왔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저주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미움과 원망 그리고 죽고 싶거나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까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풀어낼 수 없는 그 엉켜진 실타래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죄와의 비참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소요리문답 20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0: 번제하여 구원의 진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1: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0: 숫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온전히 구원의 지혜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1: 아멘. 영원부터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또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영원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일을 바라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신 속성이며 작정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하지만 노아 시대에 물심판을 하기 전에 노아 가족 그 8명만 구원의 방주에서 실어서 보호하신 것처럼 선택받은 자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역시 역사 가운데서 실행될 때 언약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이고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큰 무슨 일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 시간적 개념이 있기 전 영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협정 또는 계약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의 언약의 경우는 아담의 순종이 조건이었습니다. 순종하면 언약을 주겠다. 그러나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와 비참한 죽음의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타락한 죄인들에게 또 다른 행위 언약을 맺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 이유는 동등된 위치에서 두 사람의 그 약속, 거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말이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따라 언약을 성취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행위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였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이루신 그 은혜로 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약속, 곧 복음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어떤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뒷짐만 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작정을 이루신다라고 지금 계속 5개월 동안 말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은혜 언약을 세웠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언약 안에 entered, 즉 들어가다, 시작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한 자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들어온다라는 것,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 스스로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동등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에 복과 상급을 주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 모든 인류를 대표자로 세웠고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택하신 사람의 대표자로 세웠고 은혜 언약을 세웠습니다. 첫 아담이 언약에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언약에 순종하면서 의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자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조건 없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또 보내주셔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믿도록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로 없이 주어지기에 은혜로운 언약, 그리고 즉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합시다.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시대에는 구약에 예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한 구약시대에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은혜 언약이지만 언약이 시행되는 그 방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을 시행함으로 은혜와 구원이 더욱 충만하고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막과 성전 중심의 예배가 있었다면 신약시대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은혜와 언약을 약속하고 예언하고 제사와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여러 표상들, 여러 가지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표상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과 맺은 그 언약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 그런 절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은 참된 왕으로 오신 분,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분, 참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완전한 그 용서, 구원,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을 선택한 자들에게 일으키신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들은 구약의 행위 언약은 다 끝났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구약도 은혜 언약입니다. 신약도 구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자 선물입니다. 성경 66권, 이 모든 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은혜이자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라는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안드레라는 이름은 그냥 곁들임입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돋보기 위한 그냥 곁들임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중 일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일부가 바로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그 일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구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아닙니다. 왈가왈부할 일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죄자가 아닙니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인간을 정죄하고 인간을 심판하려 합니까?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른 그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현재 우리의 선택을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앙, 과거로부터 믿었던 그 신앙, 현재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선택,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생활, 이것을 변하지 않고 굳게 유지하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의 과제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 과거로부터 믿어왔던 그 신앙, 이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미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과 사단들과 세상 무리들과 손잡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선택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선택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치 않게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확실하게 믿고 현재의 하루하루를 말씀 안에서 단단히 굳게 하면서 그것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때 그 미래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경건히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조금 게으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이미 선택되었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선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선행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입이 더러우면 더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러우면 생각도 더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이 더러우면

0: 더러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밭 심은 데 밭납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사람의 그 열매로 참과 거짓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그리고 말투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구별할 수 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열매 그리고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야. 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 원래를 따진다면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완벽하게 아담과 같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라는 말을 따지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고집을 합리화시킬 그냥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핑계이고 자기 교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나쁜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된 그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코 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주셔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듬어 주셔서 지금까지 끌고 와주신 것입니다. 죄와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셨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 빠진 사람 구해냈더니 보따리 내려놓은 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리고 십자가만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하신 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옆사람 핑계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 신앙이 정립이 잘 돼야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갈 수 있는 것이죠. 선량한 성도에게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도록 손잡아서 끌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비참한 죄의 상태에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교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은혜롭지 못했고 죄악투성이의 비참한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태도로 짓는 죄만으로도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지금도 돌봐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입니까? 이제 우리와 그 은혜의 언약을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순종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늘 바른 행실로 선한 행실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음을 늘 선포하고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여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불안과 불안, 또 두려움, 우울감, 원망, 불만,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찬양으로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찬송을 함께 부르며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0: 손경민 앨범 중에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을 듣는 동안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에 내려앉은 꽃가루가 야속하긴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지금 이 세상에 생명력이 넘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또 흔들리는 감정들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기에 그리고 더 단단해지기 위해 거쳐가는 그런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중요한 건 그 먼지 속에 파묻히느냐 아니면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가느냐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5월 11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소훈 교수와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속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뜻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씨에서 딸기 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0: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시간입니다. 박소훈 교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자,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교수님 5월 첫 주가 네. 지나고 이제 둘째 주입니다.
2: 네. 네.
0: 첫 주에 이제 어린이날 지났고요. 어버이날
2: 네, 어버이 지났고요.
0: 어버이
2: 지나고. 네. 네.
0: 기념일에 한 절반 이상이 이제 지난 것 같아요.
2: 네. 스승의 주간도 다가오죠.
0: 네. 이번 주는 이제 스승의 날이 있는데요. 네. 기념일이 있어서 좋은 것은 이렇게 한 번씩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어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렇습니다. 네.
0: 자,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세 곡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자, 네. 첫 번째 곡 함께 나눌까요?
2: 네. 첫 번째 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Amazing Grace.
0: Amazing Grace.
2: 네, 네.
0: 전 세계인들의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2: 네. 우리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기도 하죠.
0: 네.
2: 네. 그래서 이 곡은 제가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곡의 작곡 자는 이렇게 미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0: 아,
2: 네.
0: 그래요.
2: 네, 그런데 네. 이 곡은 이제 작사가이신 존 뉴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0: 워낙 이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네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워낙 네. 유명해서요.
2: 그러니까요.
0: 네. 네. 존 뉴턴 네. 목사님이신데 네.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다고 하죠.
2: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

0: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팔던 노예선의 선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언어, 이제 언어나 이런 에
1: 거칠었겠죠.
0: 많이 거칠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1748년 5월에 그가 탄 노예 무역선이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사람이 죽음의 공포 앞에 있으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근데 이분이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살려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그 날을 자기가 새로 태어난 날로 삼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난 거군요.
0: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제 노예 무역의 참혹함을 회개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그 자기 인생을 돌이키면서 고백을 한 거죠. 나 같은 정말 괴물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네, 라고 하면서 이 곡이 이제 작사라고 하기보다 이야기가 노래로 만들어져 불려지게 된 거죠.
1: 한편에 이제
0: 시라고
1: 시처럼,
0: 볼 수
1: 한편에
0: 있겠죠.
1: 시처럼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
0: 쓰신,
1: 쓰신 이제 글인데 여기에 이제 곡조가 덧붙여져서 1772년에 비로소 이제 찬양이 완성된 거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은 한 28년? 그죠? 한 30년 지나서,
0: 그렇죠.
1: 회심하고 나서 한 30년 지나서 이 찬양이 나오게 된 거네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을 쓰면서 그분의 인생에 이제 본인이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썼던 글 같습니다.
1: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비단 그 존 뉴턴 목사님의 그 삶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여서 그런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0: 그래서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이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지금은 이제 그 뜻과 의미를 다 알고 노래를 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냥 불렀던 찬양 같아요.
1: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신앙이 그만큼 더 깊어졌다는 의미일 거예요. 자기의 죄를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뭐또 저는 이제 유학 생활도 하고 또 이제 이민 생활도 하면서 그좀 어려웠던 시절마다 이제 잃었던 생명 찾았고, 사실은 뭐 제가 뭐 죽음의 문턱까지 간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또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순간마다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진짜 광명을 우리가 눈만 잘만 보여도 눈 떴다 감아서 정말 이 세상을 보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은 정말 이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많이 또 울고 웃습니다.
1: 1절 가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찬양 듣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입니다.

0: 영어 찬양으로 들으셨어요? Amazing Grace.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하셨습니다. 영어 찬양으로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1: 네.
0: 네, 더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 찬양이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시는 찬양이라면서요?
1: 네, 좋아하고, 이제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곡은, 이제 이게 지금 미국의 그냥, 남부에서 전해 내려오던 민요 선율인데,
0: 네.
1: 찬송가는 오엑셀이란 분이 편곡을 해서 이렇게 곡을 지어주셨고,
0: 네.
1: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신상우 선생님이 편곡을 많이 해서 저희
0: 네.
1: 성악가들도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상우 선생님 편곡곡을 저는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 이제 제가 2019년에 10월 3일 날 개천절입니다.
0: 네.
1: 그날 이제 제가 예을마을 대극장에서 독창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여수를 자주 내려오지 않을 때인데
0: 네.
1: 그때 한번 제가 독창회를 하면서
0: 벌써 7년이나 지난 일인데
1: 그러니까요.
0: 그걸 날짜까지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1: 네, 그날 그 전날까지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왔어가지고
0: 네.
1: 서울에 저희 교회에서 찬양대랑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한 67분 정도가 내려오셨어요. 서울에서 그때
0: 네.
1: 당시에 제가 도림교회 바로 전에 다른 교회였었는데
0: 근데 태풍이 왔어요.
1: 태풍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다못올 위기에 처한 거예요.
0: 네.
1: 그런데 기적과 같이
0: 네.
1: 10월 3일날 새벽부터 맑아졌어요. 그래가지고
0: 이야.
1: 그분들이 다 여수에 내려와서 1박 2박들 뭐 3박까지 하고 가시고
0: 진짜
1: 정말
0: 어메이징
1: 기적 같은
0: 그레이스네요. 어메이징
1: 정말 기적
0: 그레이스.
1: 같은
0: 네.
1: 일이었어요.
0: 기억이 안날 수가 없겠네요.
1: 그래서 개천절 또 쉬는 날이어서 다
0: 네.
1: 이제 여행 계획을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다들 짜고 오셨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그 전날 이제 오신 분들이 고생을 했죠. 밤에 오신 분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비행기는 아예 뜨지도 못하고 뭐 기차나 버스로 아주 어렵게 돌아 돌아서 밤에 왔는데
0: 네.

0: 3일날 새벽에 너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 깨끗한 가을 하늘이었죠.
1: 독성회를 잘
0: 네, 그래서,
1: 맞추셨겠네요.
0: 예, 그래서 너무 은혜 속에 잘 맞췄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뭐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독창회를 한번 엄마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진짜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독창회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곡으로 부른 곡입니다, 이게. 앵콜 곡으로.
1: 앵콜
0: 네.
1: 곡으로.
0: 앵콜 곡으로 부른 곡인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여수 와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런 그 테마와 타이틀로 제가 노래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테마에 뭐 타이틀에 한세곡 정도는 한국 가곡을 피아노 반주로 하고, 또두 번째는 약간 그 챔보로 하고, 세 번째 파트는 재즈 앙상블 반주에 맞춰서 하고, 네 번째도 오페라 아리아로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뭐쉴 틈이 없었다 그래요, 쉴 틈이. 그러면서 네 번째 스테이지를, 네 개의 스테이지를 나오면서 제가 드레스를 네 번을 갈아입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날 다 즐거우셨다 해요. 즐거우셨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이제 제가 독창회를 또 많은 비용과 함께 반주, 그땐 제가 또 여수에 아시는 반주 선생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서울에서 다 데리고 와가지고 반주도 하고 했는데.
1: 근데 이제 보통
0: 네.
1: 독창회를 할때
0: 네.
1: 앵콜곡이면 이제 맨 마지막 곡이잖아요. 맨
0: 그렇죠,
1: 마지막에 이제
0: 그렇죠.
1: 부르는 곡인데 보통은 좀 신나고
0: 아,
1: 좀
0: 네.
1: 화려하고 좀 그런 곡들을 이제 선곡하지 않나요?
0: 맞습니다. 근데 그
1: 근데
0: 전에 이미 뭐 제가 너무 화려한 곡들을 많이 해가지고.
1: 마지막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고른 이유가 있으셨을 것
0: 아,
1: 같은데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그본그 프로그램에 뭐 사실 뱃사미 무초 이런 것도 넣었어요. 재즈 앙상블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고.
1: 분위기가
0: 예,
1: 뜨거웠겠는데요.
0: 분위기가 재밌었죠. 독창회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 왜냐하면 반 이상은, 관객의 반 이상은 저를 모르는 분들이 오신 거죠. 아니, 제 생각에는 반 이상이겠죠. 아주 많은 분들이겠죠. 그때는 이제 뭐 언니나 오빠나 뭐 친구의 누구누구 아는 사람. 이렇게 다 오죠. 지금 같으면 이제 조금 더 여수에 좀더 제가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때는 정말 한 10%나 20%나 됐을까 싶으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1: 그래도 인원 동원력이 있으셨네요.
0: 아,
1: 모르는
0: 근데
1: 사람들이
0: 중요한
1: 이렇게
0: 건 만석을 시켰다는 겁니다. 대극장에.
1: 대단하네요.
0: 대극장에 만석.
1: 대극장이 그게 1,000석이 넘거든요.
0: 천석 가까이 되죠. 969석 정도로 제가
1: 그런가요?
0: 알고 있어요. 예,
1: 1,000석이
0: 장애인석까지.
1: 안
0: 예,
1: 넘는군요.
0: 조금 안 되는데, 뭐 천석이죠,
1: 근데
0: 뭐.
1: 거의 1,000석인데,
0: 네네네.
1: 와, 그 좌석을 다 채웠어요.
0: 네. 온다고 했던 분들이 다 오신 거죠.
1: 네임 파워가 있네요.
0: 아니요, 그때 네임 파워가 아니라 그때는 친척들과 가족들의 파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 공연에서 그런 곡들을 막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제가 꼭 이런 자리에서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서울에서도 제가 또 독창회를 뭐한 3년 전에 했을 때도 그때도 제가 마지막 곡에 앵콜 곡을 하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앵콜 속은 제가 이것으로 이 곡으로 제가 드리고 싶다. 다 박수를 치세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큰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이 찬양곡은 뭐 찬송가는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다 알잖아요. 근데 왠지 이 곡을 들으면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이게 뭔지 마음이 왠지 뜨거워진대요. 그래가지고 이 곡을 부르고 이제 끝나고 다 나와서 한 일주일 열흘 동안 듣던 얘기가 그 앵콜송이 가장 좋았다고.
1: 마지막 곡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죠.
0: 네, 그래서 아, 그 10몇 곡을 했는데 한 12, 13곡 했겠죠? 12, 13곡 정도를 했는데 세상에 그 중에 기억난 곡이 마지막 어메이징 그레이스였다니.
1: 의도하신 거 아니에요?
0: 어메이징하죠?
1: 아유, 어메이징한데 의도하신 것 같아요.
0: 아, 그럴 수도 있어요.
1: 앵콜송을 나 같은 주인
0: 아,
1: 살리신 이
0: 그런가요?
1: 곡을 선곡을 하셔가지고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이분들이 감동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
0: 아,
1: 야,
0: 그러니까요.
1: 좀큰 그림을 그리셨네요.
0: 저는 제가 꼭 부르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부른 찬양이었는데 그 곡이 가장 좋았다고 하셔서 이제 반은 좋고 반은 아, 열몇 곡을 왜 했지? 이런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1: 그만큼 이 곡이 가진 힘이 있는
0: 맞습니다.
1: 거겠죠?
0: 네네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1: 자, 두 번째 곡 나눌까요?
0: 네, 두 번째 곡은 봄과 같은 사랑이에요. 저

0: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본 곡이었는데요.
1: 네.
0: 뭐 따뜻한 봄날처럼 아주 신선하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한 편의 서정시 같은 곡이더라고요.
1: 네.
0: 청취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1: 글쎄요, 잘 많이는 안 들어보셨을 것
0: 아,
1: 같은데,
0: 그래요.
1: 사실 계절적으로는 이제 봄의 옷을 좀 이제 벗고,
0: 예.
1: 계절이 이제 여름의 옷을
0: 아,
1: 입어가는
0: 벌써
1: 그런 시기잖아요.
0: 그쵸.
1: 근데
0: 네.
1: 봄과 같은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지,
0: 네.
1: 이 찬양은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0: 네.
1: 이 곡이 러빔이라는 여성 듀오가 부른 곡이네요.
0: 네네. 그 노래하시는 보컬 김구슬님과 피아노를 치는 사공정님이 만든 곡이라고 해요.
1: 네.
0: 예, 그래서 하나님을 러빔이 러브 힘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러빔. 네.
0: 러빔. 예. 그래서 그게 그냥 우리 이렇게 찾으면 러빔으로
1: 이걸
0: 나오더라고요. 예,
1: 연음해서, 네.
0: 연음시켜서 그냥
1: 그래서,
0: 러브 힘을
1: 네.
0: 러빔으로 이렇게 2019년에 결성을 해서 여성 듀오예요.
1: 네.
0: 예, 근데 이 찬양은 22년 정규 1집에 A Song for Him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 네. 저도 이 곡을 오늘 처음
0: 아,
1: 듣는
0: 그러신가요?
1: 곡이라
0: 성공했네요.
1: 어떤 곡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고
0: 그럴까요?
1: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여성 듀오가 불러서 그런지 샤방샤방 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0: 곡 전체의 분위기가.
1: 네네. 네.
0: 반짝반짝.
1: 네. 네.
0: 러빔의 봄과 같은 사랑 함께 네. 들으셨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곡이었네요.
1: 네네네. 네. 이 곡의 핵심은 약간 겨울 이기고 네, 이 추웠던 그리고 나의 인생에 어려웠던 그 길들을 지나서 회복과 또 그 봄을 기다림이 묻어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0: 네.
1: 사실 겨울은 좀 춥고 뭔가 우리의 영적으로도 죽은 것 같고 좀 멈춘 시간들이 좀 이제는 움츠려둘 수밖에 없고.
0: 그렇죠.
1: 네. 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당연히 그런 겨울이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1: 네. 근데 그때 이제 영적으로 갈급하고 기도가 막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그 겨울 밑바닥에서 이미 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찬양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의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스토리.
1: 네.
0: 이게
1: 성경 이야기일까요?
0: 주님의 그 십자가 스토리가 아닐까?
1: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 사랑의 스토리.
1: 네.
0: 그 봄을 닮은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따스하다고 표현했는데요.
1: 그렇죠. 네.
0: 따스하기도 하지만 또 뜨겁고 강렬하기도 하죠.
1: 그렇습니다.
0: 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강렬한 사랑이지 않나?
1: 네, 맞습니다.
0: 네.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회복과 기다림을 이 노래가 노래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가사가 정말 따스하게 우리의 차가워진 또 언 마음을 녹여주듯이 가사가 따뜻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멜로디도 너무 서정적이고.
0: 그러니까요.
1: 네.
0: 샤방샤방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1: 그러니까요. 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속 듣기로 들었습니다.
0: 그러셨어요.
1: 네. 네. 좋은 곡은 연속 듣기 그것도 좋더라고요. 요즘은 연속 듣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0: 네. 네.
1: 특히 이제 도입부에 부드러운 전개가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이 좀 닮아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그리고 네.
1: 이제 후렴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 감쌌는데 난 풍성한 화성으로 전개가 되어서 봄과 같은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니라는 가사 속에 우리를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시 피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왠지 좀 기분이 좋고 포근해졌습니다.
0: 네.
1: 네.
0: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까 따뜻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네,
0: 때론 강렬하고 때론 네. 뜨겁지만 주님의 사랑이 이제 따뜻하다고 우리가 자주 표현을 하는데 그
1: 네.
0: 따뜻하다고 표현할 때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1: 네.
0: 그런 어떤 주님의 성품도 조금 그 따뜻하다는 그 형용사에
1: 네, 네.
0: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죠.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지만 한 번도 멈춘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우리는 멈췄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0: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1: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길 원하신다는
1: 네.
0: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인생의 겨울을 또 맞고 보내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0: 네, 방송 네.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1: 네.
0: 그런 분들에게 이 곡이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전하는 네, 귀한 곡이 됐으면 참 좋겠다.
1: 네, 저도 지금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 이제 가까이 지내는 권사님 가정이 계시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수술도 못 하시고
0: 네.
1: 이제 돌아가시기를 지금 이제 기다린다고 하기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0: 네.
1: 예, 그런 시간을
0: 앞두고 계신
1: 예,
0: 거죠.
1: 예. 그래서 그분에게는 지금 그 권사님 네 분에게는 지금이 좀 마음의 겨울이지 않을까
0: 네.
1: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오랫동안 좀 편찮으시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수술도 안 되고 사실 병원에 가셨다가 다시 열었다가 다 덮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힘드셔서 그러니까 그분 네 분 정말 뭐 다른 것도 다 경제적으로 풍요하시고 다 너무 편안한
0: 풍족하신데.
1: 가정인데
0: 네. 네.
1: 근데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잖아요.

0: 그런데 다 어려움이 다 있더라고요.
1: 지난주 찬양의 제목이 예, 생각이 나네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뭐 그런 가정 없으나 슬픈 가정 없으나 다 진짜 다 하나씩은 안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다 기도하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겠죠.
0: 네, 네.
1: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요.
0: 네. 네.
1: 자, 세 번째 곡 나눌까요?
0: 네, 세 번째 찬양곡은 그 손 놓지 않으시네라는 곡입니다.
1: 그 손 놓지 않으시네.
0: 네.
1: 네, 찬양의 제목이 어휴. 네, 너무 좋은데요.
0: 네. 근데 이 곡이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그래 가지고 곡에 대한 뭐 소개나 설명이 많지 않아서 네. 조금 애를 먹었는데
1: 이 곡 제목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그 작곡 배경이나 이런 걸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 찾아내지도 못했고요. 맷돌 CCM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1: 아, 네. 그래서 이게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네. 묵상하면서 만들어진 곡이라면서요?
0: 네네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1: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0: 근데 이제 설명에 약간의 네. 설명 속에 이 작곡가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 때문에 네. 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내가 할 일은 내 길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1: 네. 이 맡기라는 말이 참 쉽지만 또 어렵기도 해요. 그죠?
0: 제일 어렵지 않나요?
1: 그렇죠. 네. 작곡가가 이 맡김을 어떻게 곡에 녹여냈는지 궁금하네요.
0: 그러니까 이 맡김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 포기하고 맡긴다. 그거보다 네. 네, 내가 잡고 있던 손을 놓는 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손에 네. 내 인생을 옮겨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 손 놓지 않으시네. 맷돌 CCM 1집에 수록된 곡인데요. 저도 이 곡을 아, 처음 네. 들어요.
0: 네. 아.
1: 그래서 오늘 처음 듣는 곡이 두 곡이나 있는데.
0: 그런가요? 네.
1: 자, 이 곡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0: 네.

0: 그 손 놓지 않으시네. 네, 맷돌 CCM 1집에 수록된 찬양곡 함께 나누셨습니다. 네. 어디로 가든 주님의 손길 나를 찾아와 안아주네. 낯선 바람에도 깊은 밤 속에도 주의 사랑 피해 숨을 수 없네. 야, 이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묵상하고 이 작곡가가 지은 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길을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또 필요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목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곡을 음악적으로 좀 한번 분석을 해 주실까요?
1: 아, 네.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처음 들었던 곡이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앞엔 좀 잔잔했는데 뒤에 가니까 뭐 음역대가 넓어져서 좀 가창력이 있으신 분이 불러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에 뭐그손 놓지 않으시네라는 선포가 있는데 저는 그런 때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나올 때
0: 네.
1: 저도 모르게 막좀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곡은 음역대가 조금 이렇게 많이 넓어져 있으니까
0: 네.
1: 혹시 아래 음부터 좀 고음역대까지 좀 자유로운 분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손 놓지 않으시네. 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찬양 속으로 은혜 속으로 오늘도 세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박수원 교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찬양들 감사드리고요. 네.
1: 네.
0: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크룩스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김명식의 찬양으로 예수 예수 예수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34강 청교도들에 의한 영국교회의 진정한 개혁운동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한 영국의 종교개혁이 교회의 수장이 로마교회에서 국왕으로 바꿔진 것 말고는 예배의식, 교리조차도 로마교회와 차별화가 없었습니다. 그 같은 영국 국교의 상황에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들을 퓨리탄 무브먼트, 청교도 신앙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퓨리탄 청교도 운동의 신학적 뿌리는 칼빈주의지만 교회 정치 제도는 다양합니다. 초기 청교도는 개교회주의 또는 교인들에게 주권 있는 해중교회 정치를 선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당파를 상대했던 의회파 중심의 개혁운동으로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이제 성립됐고 장로교 정치 제도가 활성화됩니다. 초기 청교도 지도자 존 후퍼는 취리에서 유학 이후에 귀국하여 예배의식, 성직자 제복의 개혁으로 청교도 운동이 시작되지요.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소천으로 제임스 1세가 국교의 정책으로 청교도 탄압하자 의회를 세 번이나 해산합니다. 스코틀랜드 지도자가 군대 동원하여 영국 공격하지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왕당파, 의회파, 양쪽 진영들이 1644년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개최합니다. 예배 모범의 채택, 공동 기도문 폐지, 대서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서 작성, 청교도들의 신학적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은 성경이다. 둘째, 열정적 헌신과 더불어 성경적 신앙의 강조이다. 세 번째, 비성경적 예배의식 거부, 말씀 강론을 강조하고 강단 후에 십자가상이 제거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죠. 다섯째,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6일 동안 세상적인 삶의 직업의 성실성을 주장합니다. 여섯째, 성수주일 철저히 지키고 사업, 노동을 주일에는 거부하고 세속적 오락도 금지합니다. 이처럼 영국 국교의 탄압에 대항한다 그런 의미로 청교도들을 프로테스탄트로 불리우게도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푸른 동산 교회 김병열 목사님께서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파수꾼의 경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사야 21장 11절 12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새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

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는 시간 같습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계병, 보초, 어두울 때 우리 마을에, 우리의 지역에 나쁜 것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들어오면 경고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고 마을을 지키기 위한 선택된 일꾼을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새벽을 깨우는, 밤을 깨우는 새벽의 나팔 소리가 파수꾼입니다. 밤을 깨우는 새벽의 나팔 소리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주한 어둠의 정체를 아는 것이 정말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밤의 정체, 어둠의 정체를 아는 것.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데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라고 했습니다. 두마를 잠깐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라고 했는데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해도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도대체 부인의 경수도 끊어지고 남편도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됐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남편이 나이 먹기 전에 사라가 생각한 겁니다. 첩을 주어서 첩의 아들이라도 낳게 하면 그게 우리 집안의 씨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첩을 주어서 아들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정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많은 아들 가운데 여섯 번째 아들의 이름이 두마, 오늘 본문의 두마입니다. 그러면서 에돔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방해하는 그러한 삶을 산 자손의 이름 중에 두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아가는 대명사로 거기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세상 생각으로 사는 사람,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 세상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세상 일에 몰입하는 사람, 이것을 두마에 관한 경고라라고 하나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마에 관한 경고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을까? 파수꾼이요? 도대체 밤에 어떤 일이 생길까? 라고 두 번이나 연거퍼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을 다 지나면 아침이 어떻게 올까? 라고 물을 텐데 이렇게 묻지 않고 밤이 어떻게 될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죄악의 밤, 절망의 밤, 희망이 없이 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이 점점 좋아집니다.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들이 만들어지고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좋아지고 물질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현대판 두마가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기계의 종이 되고 세상 일에 도취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밤이 어떻게 되었는가, 밤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영적인 밤을 조심할 것을, 영적인 밤의 상황을 깨달을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불빛만 있으면 됩니다. 영적인 밤에는 무슨 불빛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환하게 갈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둠이 되면 길이 안 보이잖아요. 오직 말씀의 등불만이, 그 말씀의 등불을 든 자만이 길이 보이고 밤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말씀의 빛을 들고 세상의 어둠의 모습을 잘 살피면서 이렇게 밤이 깊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 도사리고 있구나,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구나라고 살필 줄 알라라고, 또 살피는 자가 되라라고 해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 직책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파수꾼의 경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상고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밤에 자지 않고 이 밤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마을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꾼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그 직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밤에 자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밤에. 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남 다 잘 때 깨어서 자기 직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대에 푸른 동산 교회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만 바라보고 잠잘 때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의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사명이 엄중합니다. 여러분, 자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어둠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말씀 보면 파수꾼이 정말 해치려고 들어왔는데 파수꾼이 졸고 딴청하느라고 깨어 있지 않으면 해를 당합니다. 해를 당하는데 사람들이 깨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깨어 있지 못한 것을 에스겔 33장 6절 말씀은 책망하시겠대요. 너 깨어 있어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세상만 알고 살아갔느냐라고 하나님이 세상만 알고 살아간 사람들을 야단치시겠대요. 그러면 세상만 알고 살아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누가 깨어 잠자지 말고 깨라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달고 영적인 이 어둠의 세계에서 깨어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천국 가자고 저를 붙잡아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잠자는 파수꾼한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한테 그 책임을 묻겠대요. 그래서 3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같이 형님 교회 갑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라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러서 세웠으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 됩니다. 늘 전도하는 것이 이 몸에 배어 있어서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면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대요. 너 왜 안 들다 그랬어? 왜 나팔 안 불었어? 너 저 사람들 깨우라고 내가 너한테 영적인 나팔을 줬는데 왜 안 불고 그냥 있었느냐? 라고 책임을 물으시겠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우리가 깨어있을 것을 예수님도 설명하죠.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눈이 성한다라는 말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으면 몸, 세상 모든 일이 다 환하게 밝혀지고 길이 보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자고 있으면 눈이 어떻게 하면 어두워지나요? 감고 있어야 어두워지잖아요. 깨어있지 못한 것을 설명합니다. 네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늘 주의 깊게 듣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 몸, 세상 일에 길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영안, 영적인 안.

안목, 눈이 밝아야 됩니다. 내가 깨어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내가 깨어있고 이웃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눈이 감길 것이 아니라 어두울 것이 아니라 눈 떠서 보고 복음의 나팔을 손에 들고 나팔 부는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라고 이중으로 경고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파수꾼에게 물어봅니다. 참 이 짧은 구절에 참 기묘한 대답이 나옵니다.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파수꾼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 이사야 21장 12절에 대답하잖아요.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는데 밤이 지나가서 아침이 옵니다라는 게 일상적인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그렇죠? 밤이 지나갔으니 아침이 온다라고 대답하는 이제 밤이 다 이제 깜깜한 밤이 지나가고 이제 금방 해가 뜹니다. 아침이 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텐데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해가 뜨는데 왜 밤도 함께 온다고 파수꾼이 대답했을까요? 참 기묘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의 오심을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빛으로 오셨다, 아침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나라가 소망의 나라, 우리 삶이 소망의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모든 우리의 관점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아침도 심판의 밤입니다. 그 아침도 멸망의 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아침이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밤의 사람입니까? 아침의 사람입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대답, 나는 아침의 사람이 돼야지 밤을 맞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을,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깨어 있는 자, 아침인가 밤인가를 구분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과 빛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둠이고 어떤 사람이 빛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겠다, 나를 따르는 자는 빛에 있겠다, 아침을 맞이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 분명히 어둠의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 위기가 올 때 나팔을 불 줄 아는 사람, 정말 밤만 세상만 알고 사는 사람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음의 나팔은 언제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 말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신령한 나팔수의 말씀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나팔을 부는 나팔의 내용입니다. 근데 언제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신령한 나팔수가 되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신령한 아침의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저 사람 뭐 올 때가 안 됐어,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직 올 때가 아니야, 믿을 때가 아니야, 일할 때가 아니야, 이거 절대 하나님은 그런 때를 우리한테 판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결정하는 결정자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때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올 때가 됐어, 저 사람 믿을 때가 됐어, 이 판단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럼 뭐만 하라고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경책하며 권하라. 세상은 여전히 깜깜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은 나 없이는 어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환경이 바뀌면 살 길이 열린다 라고 기대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나팔수가 세상을 바꾸지 환경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만이 신령한 아침을 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만이 신령한 나팔수가 돼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돌아오라. 이것이 살 길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권고할 때 오늘 본문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온전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한테 물으려면, 네가 답을 얻으려면 나한테 돌아오라. 네가 길을 찾으려면 나한테 돌아오라. 진정한 파수꾼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망대 위에 높은 데 서서 다 세상을 내려다보고 신령한 눈을 가지고 분별하는 분별의 위치가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야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려서 세상에 내려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뭘 얘기하나요? 세상의 낮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신령한 가치관, 신령한 복음의 가치관을 갖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 6장 11절에서는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옷이잖아요. 갑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뭐 총알이 와도, 화살이 날아와도, 창이 와도 다 막아주는 갑옷을 전신갑주, 전신을 다 삥삥 쇠로 둘러싼, 그렇게 무장해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갑옷이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사람만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망대 위에 올라가야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권능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지금의 현 위치를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어서, 밤이 깊다는 말은 점점 동틀 때가 다가오고 있다. 새벽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벽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동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죠. 자다가 깰 때다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다가 깰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 우리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이 될 것을 하나님이 간곡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0: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을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말씀 안에죠. 말씀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어디를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비추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는 그 빛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밤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넘치는 아침을 품은 귀한 복된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갑시다. 빛의 갑옷. 우리는 어둠의 갑옷, 두려움의 갑옷, 근심의 갑옷, 원망의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입을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의 갑옷. 정말 세상 역사는 어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면서 이 밤을 깨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에스겔 33장,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6절, 7절 말씀 보시면 나팔 불지 않으면, 불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사람의 그 피의 대가를 나팔수에게 찾겠다. 파수꾼에게 그 대가를 찾겠다고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지 않아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면 그 책임을 나팔수에게, 파수꾼에게 찾겠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나팔수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이 아침 정말 5월 둘째 주 예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소리를 외치는, 승리하는, 사명 감당하는 정말 진정한 용감한 파수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깊은 방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을 향하여 선포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파수꾼의 사명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묻는 세상의 절규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나 혼자 안일의 도치에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일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신령한 나팔을 들려주셔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신령한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피값을 우리 손에서 찾지 않도록 우리가 나팔을 부는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업과 일터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 남은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푸른 동산 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1-1825, 061-651-1825번 푸른 동산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는

0: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믿음의 비밀들과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그 넓고 깊은 계시에 압도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속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감귤나무는 한 해에 엄청나게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해거리 특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솎아내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나무가 가진 모든 양분을 수천 개의 청귤들에게 나눠주다 가을이 되었을 때 단 하나의 열매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나무 자체가 말라 죽기도 한다는데요. 나무가 모든 열매를 다 키우려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나무 전체가 병들기 때문에 농부는 눈물을 머금고 초록빛 열매들을 따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죠. 결국 청귤을 솎아내는 이유는 남겨진 열매가 더 크고 단단하게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청귤의 솎아내기는 일반적인 과일나무의 가지치기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청귤은 말 그대로 아직 채 익지 않은 초록색 열매입니다. 보통의 과일은 병들거나 썩은 것을 골라내지만 청귤 솎아내기는 멀쩡하고 싱싱한 초록빛 열매를 따서 바닥에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을, 최선의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과정인데요. 솎아내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진짜 열매를 위한 필사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솎아내야 할 청귤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속과 내어 바닥에 떨어진 청귤은 그 자체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무의 거름이 되어 본체의 푸름을 유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속과 낸 청귤이 그 자체로 청이 되거나 약재로 쓰이며 귀하게 대접받기도 하는데요. 자기 비움은 우리가 먼저 기꺼이 속과 진 청귤이 되어 밑거름이 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명을 위해 포기한 나의 푸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향기로운 청귤청처럼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기쁘게 하는 재물이 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용기입니다. 가지마다 열매가 너무 빽빽하면 바람이 통하지 않고 햇빛이 닿지 않아 속에서부터 썩기 마련인데요. 멀쩡한 열매를 떼어내는 아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독대하며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속가베기 이후에 나무가 스스로 수분을 조절하고 뿌리를 깊게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듯 우리는 모두 탐스러운 열매가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욕심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것 하나만을 남기는 속가베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다 익어버린 노란 귤은 이미 결과물이지만 청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도 아직은 청귤 같은 존재들이기에 지금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속가내기가 앞으로의 당도와 크기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초록색 청귤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위대한 가을을 준비하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삶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솎아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지영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0: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역대하 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2: 여로보암과

0: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느라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1: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치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됩니다. 제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2: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1: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0: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1: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제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2: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1: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제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3: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

0: 나를 떠나게 하라.
1: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2: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1: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제18장.

0: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1: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2: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0: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1: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3: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2: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1: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2: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0: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1: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0: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불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0: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3: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0: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5: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0: 미가야가 이르되,
6: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0: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1: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6: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1: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6: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셨나이다.
0: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1: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0: 미가야가 이르되,
6: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0: 그 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7: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6: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0: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1: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6: 왕이 참으로

0: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1: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2: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1: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3: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1: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4: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1: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두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5: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1: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다.

0: 전남 동부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믿음의 비밀들과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그 넓고 깊은 계시에 압도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속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0: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우리는 늘 내 명철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선택이 옳은지 스스로 따지고 재고 또 재봅니다. 하지만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단단한 닻입니다. 오늘 이 밤 내 힘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원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제이오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들려드렸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의 조시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말은 쉽죠. 그런데 오늘 하루도 얼마나 내 지혜와 내 명철, 내 고집을 붙잡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밤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겠노라고 고백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찬양 이어집니다. 신청해주신 곡 중에 광야를 지나며 5226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희주일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위클레시아의 우리는 신뢰하네 주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찬양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위클래시아의 우리는 신뢰하네 주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2046님 이브닝 프레이즈 출석해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고요. 션디님 이브닝 프레이즈 식구들 샬롬 저도 왔어요 출첵해요 안온한 밤 은혜의 시간 되어요 하시고 5830님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8307번님께서요. 두려운 마음에 교회에 찾아가 기도하려 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일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는지 저는 알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니까요.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8307번님을 위해 잠시 마음을 모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네, 프롬갓의 찬양이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8307번님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준비한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오롯이 올려드리는 시간 되셨기를 소망하면서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 Waymaker, Christ Church Choir의 찬양 함께 부르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철부지 학생 시절, 믿음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때 친구들과 삼삼오오 어울려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냥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맛도 몰랐지만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 방언을 하면 그것이 신기하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리 높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학 진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 가운데 그래도 뿌리를 다른 곳에 둘 수 없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을 뿌려 회개하면서 밤을 지새워보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기억은 소중한 은혜의 경험들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옛날 일을 다시 떠올릴 때 당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과 나누었던 노래들을 잊을 수가 없던 그 경험들 다시 한번 추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맛본 은혜의 기억들로 다시 한번 그분께 날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을 새롭게 해주신 주님께 나아가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 들으시면서 내 삶의 노래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주의 음성을 그리고 그의 비단의 살면 들으신 후에 성경책이란 홀리원의 찬양이었는데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이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때를 기억하면서 찬양 나누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은혜 받았던 찬양들 또 이 시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과 함께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나눌게요. 유턴이 찬양합니다. 나의 참 친구.

거룩 거룩하신 주 장욱조 목사님의 찬양 이정림 사모님의 음성으로 듣고 왔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의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도 듣고 오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께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엔젤 보이스의 You Raise Me Up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고요. 0703번님께서 부산 광안동에서 오늘 또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삶 축복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4420번님께서 저의 28번째 생일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으고 모아온 적금이 만기가 돼서 가족들을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왔습니다. 제주 극동방송에도 방문을 했고요. 직원분들이 너무 천사같이 친절하세요 하시면서 그 북한으로 송출하는 안테나를 또 보고 오셨나 봐요. 저도 한번 보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감격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4420번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 또 생일 또 맞으셨다고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20대 생일을 제주극동방송과 함께 하셨으니까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영적인 추억을 만들고 오셨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새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참 좋은데요. 평안하세요라는 찬양이에요. 천소망님이 작곡하신, 그리고 보컬로 김경민 사모님께서 함께 참여하신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지금 방송되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소망님의 찬양입니다. 평안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꿈이 있는 자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사랑 이야기의 찬송, 이어서 가스펠 코러스의 시편 40편 들으셨고요. 나무엔의 주음성회에는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추억을 쌓아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은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랫동안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와서 돈을 벌던 노예선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8세기 영국 교회가 백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흑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노예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선 선장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쓴 존 뉴턴 목사님인데요. 영국 사회는 여전히 노예 무역을 하며 여성과 흑인들을 차별했지만 존 뉴턴 목사님은 차별 없이 목회를 하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인간은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는 서로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서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이에요. 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언제나 형통함이 함께 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고 알고 경험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기보다는 멈추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보다는 조금은 말을 줄이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김두현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Matt Redman의 Let My Words Be Few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아는 만큼 말하게 되고 확신이 생기면 더 쉽게 단정하게 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설명하기보다는 조금은 멈추고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내가 다알수 없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앞에서는 말을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예수의 십자가, 스틸 프레이즈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히스트리의 주님 안에 거하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케인 앤 데이빗 레오나드의 Blessed Assurance, 이스라엘 휴튼의 I Surrender All, 얼니 하세의 Oh, What a Momen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살다 보면은 알아도 모른 척 해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모르면 정직하게 또 모른다고 해야 할 순간도 참 많습니다. 또 내가 안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앞서기보다는 잠잠히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점점 배우게 되죠.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또 무언가를 새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말을 더 하는 것보다 한번 멈추는 쪽을 선택하는 순간이 많아진다라는 거를 살면서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한부영이 부른 주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We Love의 다시 일어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데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 다 훌훌 털어버리고 숨을 크게 들이키며 저 봄바람이 부는 곳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엔 역시 꽃이죠. 벚꽃, 진달래, 철쭉, 유채꽃, 그리고 장미와 튤립도 피고요. 요새엔 길이나 산에서 또 전국의 도로변을 운전하다 보면 이름은 다 모르지만 예쁜 꽃들이, 야생화들이 많이 핍니다. 그 중에 제비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라색인데요.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올 즈음 제비꽃도 핍니다. 여러 해살이 풀꽃인 제비꽃은 길가나 산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인데요. 기억해보면 어렸을 때 줄기로 꽃씨름을 하거나 꽃반지를 만들었던 것 중 하나가 제비꽃이었다고 합니다. 제비꽃의 색깔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보라색과 분홍색, 노랑색, 흰색 참 다양한데요. 꽃말은 겸손과 정절입니다. 지천에 흔하게 널려있는 야생화, 제비꽃을 볼 때마다 앞으로는 예사롭게 보아 넘기지 않고요. 꽃말인 겸손과 정절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 따라 겸손하게 내 삶의 여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야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 호연의 믿음 따라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그것이 영광 내 소원이네. 아멘. 이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김종환의 아름다운 연주 차량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호연의 믿음 따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실망할 일들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요. 오늘도 믿음 갖고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비꽃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 야상화의 특징은 어디서나 잘 자라고 생명력이 끈질기단 거죠.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 내리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받고 싶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나눠주시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아멘. 투르바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싶다. 왜 이렇게 사람은 교만한가? 제 자신을 늘 이렇게 돌이켜봅니다.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나의 의가 나의 능력을 자랑했던 제 어리석고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요. 정절이란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싶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믿음의 약속 꼭 붙잡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삼행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처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포기해야 할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런 말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곤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85세였던 갈렙이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능력도 부족했던 그는 무모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성을 기업으로 받았죠. 눈앞의 어려움이나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거대한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아이자야 61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약속이에 굳게 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신달라의 참 아름다워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도현의 우리 아버지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연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캐리 언더우드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레바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1073월 10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믿을만 한 존재,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존재가 믿을만한가요?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도 그리고 깨기 쉬운 것도 약속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빈 말, 비어있는 말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국가 사이에 또 공식적인 관계에서 이 약속은 큰 중요한 무게감을 갖습니다.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을만한지, 하지만 서로를 지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의 대치는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겠지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또 믿을만한 것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복음 통일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모습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신실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오신실 하신 주 함께 하셨어요. 이 찬송에서 고백한 것처럼 신실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믿으시지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지할 상대, 또 믿을 만한 그 존재에게 보이는 나의 행위이자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돈인지, 권력인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남북한 사이에 또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도 빨리 회복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복음 통일의 그 길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방송가족 동포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서울 극동방송의 1188kHz AM입니다.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뵙고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이 시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뿐만 아니라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등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성도님들의 간증 전해드릴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엄효환 전도사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찬송들과 함께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엄요한 전도사님의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에 오게 된 엄 전도사님은 어떻게 또 한국살이에 적응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되셨을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인도하시는 그 방법들, 여러분 이 간증을 함께하면서 많은 우리 탈북민들이 복음의 일꾼들로 잘 세워지기를, 그리고 이분들이 꿈꾸는 복음통일의 그날, 저 북녘 땅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이전 삶과 다르게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데, 한 며칠 지나가면서 점점 뭔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도 말할 친구가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배고픈 것도 아니고, 배고프면 그냥 냉장고 문 열어서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고, 또 자고 싶으면 자면 되고, 이렇게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외롭고 마음이 힘들고, 그 쉼터에 보니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먼저 이렇게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 탈북민 선배들이 나와서 살다가 뭐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자리 잡고 또 뭐 어디 뭔가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가끔씩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면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막 그런다 보니까 아마 힘들 거라고. 그러면 차라리 일해라고, 돈 벌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럼 할수 있느냐 좀 소개시켜 달라고 했더니 경기도 쪽에 자동차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기가 선 자리에서 그냥 뭐 이렇게 옆에 사람이 넘겨주는 걸 받아가지고 넣었다 꺼내고 옆에 넘겨주고 이 일만 하면 된대요. 아, 그건 내가 자신 있어. 그 일을 이제 해서 한 2주 동안 잘 버텨냈어요. 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 끝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냥 나 혼자 아무도 없는 속에서 그냥 내가 이 일을 해서 지금 과연 내가 뭐 하지? 그런 어떤 목표나 목적 뭐 이런 것들도 뭐 떠오르지 않고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옆에 사람들 봐봤을 때내 모습과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탈북을 해야 되겠다 결심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계속 몰렸고 그리고 그때 어떤 저에게 들려진 소식은 그냥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안전하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탈북을 결심한 거잖아요. 뭔가 가서 내가 꿈을 꾸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목숨 걸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사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더 이상 뭐 눈치 안 보고 밥 먹을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고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그때 아,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해서 북한에 두고 온 엄마하고 누나가 있는데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해서 데려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외롭고 힘든 부분을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겨낼 수도 있고 또이 외로움을 정말 이 가족을 데려오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 참아보자 하면서 한 20일까지 버텼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옆에 사람들은 이제 휴식 시간 되면 자기들끼리 그래도 대화라도 하는데 저는 여전히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와도 혼자이고. 그래서 야, 이거 더 이상 나는 이제 돈이고 뭐고 이거 못 견디겠다. 뭐 일이 힘들어서는 전혀 아닌데 이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엔 이제 쉼터로 돌아 올라와서 다 놓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아, 결국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북한에선 정말 배고프고 때로는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그냥 사는 것 같았고 삶이 오히려 더 즐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아주 잠깐이지만 다시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한동안 이제 방황하면서 또 그냥 막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대한학교에 가서 그래도 좀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이제 쉼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거기라도 또 가봐야 되지 하고 이제 대한학교 갔어요. 근데 그 대안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인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는데 9시가 됐더니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책 하나를 하나씩 나눠주고 첫 시작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곳에 올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천국에 또 영원한 생명 뭐 이런 또그 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뭐 상관없이 나는 그냥 여기서 살고 또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두주 지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막 이어지다가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북한 땅에서 이곳으로 불러내셨다고 하는데, 오늘도 두만강을 넘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또 중국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없어진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어떤 생각이 막 들어가면서 점점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앉아 들어야 되느냐. 그런 가운데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평신도로 훈련 받은 분이 국어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학교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접근을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어떤 뭐 어려움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렇게 한 분이 찾아와서 뭐 이야기도 들어주고 나눠주니까 나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 뭐 물론 이제 어려운 거 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뭐 우리의 뭐 이런 것들 우리 다 알고 있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뭐 어떤 것으로 되진 않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한번 너가 정말 이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한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 보고.

한번 기도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언제든지 또 같이 시간을 갖자 하면서 매일은 아니었지만 저녁마다 이렇게 수업이 끝난 후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종이를 이렇게 한 장 가져오셨어요. 저한테 주시면서 한번 너가 지금 안 되는데 되었으면 좋겠는 게 있다면 한 세 가지만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니까 일단은 담배를 끊고 싶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45분 수업을 좀 앉아서 잊고 싶고 이 검정고시 8과목을 봐야 되는데 한 2년 됐던 3년 됐던 이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고 빨리 이제 좀 당당하게 그래도 고졸 학력 정도라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때 또 다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너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데 기도 한번 해보자. 나랑 같이. 뭐 다른 거 구할 필요 없다. 말씀 한 구절 이제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외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글쎄 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알지 못해서 이렇게 뭐 못했지만 한번 너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때 좀 뭔가 마음이 좀 이게 녹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그냥 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적은 거 놓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한번 시간을 내서 이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럼 그 정도는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금년은 이제 100일 도전해서 그 학교 교무실 들어가는 입구 옆에다 100일 도전표를 딱 그려놓고 붙였어요. 뭐 얼떨결에 아무튼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시작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하게 이제 담배가 이제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는 그 100일 도전표에 점점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8과목 다 한 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45분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앉아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이제 보내지면서 아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라는 존재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교회에 한번 더 제대로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찾던 중에 4월 마지막 주쯤 됐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금종 교회에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갔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소리뿐만 아니라 막 경대상을 치면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여기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여기까지 목숨 걸고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저기 북녘 땅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그동안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어떻게 구출하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세웠는지에 대한 이 간증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아, 그리고 내 삶에 자그마한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데 있어서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기숙사에 이제 돌아가는데 계속 이제 그게 들려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통독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그 하나님을 한번 내가 한번 나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하고 결심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또 한켠으로는 자리를 잡고 있고 또 한켠으로는 뭔가 경험이 됐고 막 이게
갈등의 시간이 이제부터 막 시작이 된 거예요.

0: 그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아 나도 뭔가 대학 공부 이제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이제 공부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1년 늦게 왔다고 생각하고 1년 버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성경 읽어볼까? 그리고 1년 성경 읽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런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정말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해봤는데 거짓말이더라. 그럼 내가 평생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안 믿으면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갈등의 폭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주일에 교회만 오면 똑같은 설교. 점점 이제 그게 계속 들어오면서 이 통독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말리는 걸 막 뿌리치고 통독학교로 들어갔어요.
1: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많은 탈북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먼저 온 통일, 통일을 준비하기에 먼저 오신 이분들이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더 잘 품고 섬기면서 주의 나라에 이 귀한 일꾼들도 잘 세워가야겠지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 함께 하신 후에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릴게요.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중국 유조선이 공격받으면서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중동 군사작전에 제동을 걸며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WTO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들이 디지털 전송 무관세 유지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로봇 심판 도입 이후 포수의 역할과 평가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는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유통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멕시코 대통령궁 앞에 모인 5만여 팬들과 만나 한류의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이 텅스텐과 몰리브덴을 앞세워 중국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경제 성과를 앞세워 당 기관과 기업소 간부 교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글로벌 10%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관세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2-1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 적자를 혼동한 채 관세 부과 근거를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무역법 122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대해 해당 관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미 납부한 관세도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새로운 방식의 플랜 B 관세로 글로벌 10% 관세를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판결이 전국 단위로 적용되지는 않았고 해당 관세 역시 원래 7월 종료 예정이었다며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 이후 중동 해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소유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을 인용해 지난 4일 아랍에미레이트 인근 걸프 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 갑판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 입구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선박은 마셜 제도 선적의 화학제품 운반선 JV 이노베이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박 소유주와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고 공격 주체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이후 중국 관련 선박이 피격된 첫 사례로 알려졌으며 중동 해상 물류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걸프 해역에는 수백 척의 선박과 수만 명의 선원이 사실상

발이 묶인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구축함들이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고 반격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이란이 조속히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더 강한 군사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국이 먼저 민간 지역과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탈출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돌연 중단한 배경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MBC 방송은 사우디가 미국의 작전 계획 발표 이후 미군의 기지와 영공 사용을 제한했고 이것이 작전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은 사우디 내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와 공중 급유기 등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수행하려고 했지만 사우디 측은 중동 긴장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며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직접 통화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작전 중단 발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후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다시 영공 사용을 허용하면서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중동 동맹국들 역시 직접적인 안보 부담과 보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세계 무역기구 WTO 회원국 19개국이 디지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호주,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이 참여했으며 회원국들은 상호 간 전자 전송에 대해 일정 기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음악과 영상 스트리밍, 게임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 국경을 넘는 디지털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존 전자상거래의 모라토리엄을 사실상 유지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서 WTO 강요회의에서는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다자간 연장 합의가 무산된 바 있는데요. 디지털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전자상거래 무관세 원칙이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참여국들은 공동문건에서 다자간 합의가 지연된 데 유감을 표명하면서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회원국들의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자동 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인 ABS 챌린지가 도입되면서 포수의 역할과 평가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올 시즌부터 심판 판정을 유지하되 선수들이 필요할 때만 자동 판독을 요청하는 방식의 ABS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00여 차례 챌린지가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판정이 번복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수비 측 챌린지 성공률은 약 60% 수준으로 공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는 포수들의 스트라이크 존 판독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트를 움직여 스트라이크 판정을 유도하는 프레이밍 기술이 포수의 핵심 능력으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볼과 스트라이크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해 챌린지를 요청하느냐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디트로이트의 딜런 딩글러와 콜로라도의 헌터 굿맨 같은 포수들은 높은 챌린지 성공률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소비가 빠르게 늘면서 유통업계도 관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고 전체 응답자의 29.2%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월 평균 지출은 약 12만 6천 원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사료와 간식, 생활용품 구매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 업체들은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가 올해 약 2조 6천억 원에서 오는 2031년에는 약 3조 9천억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유통업계도 관련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쿠팡과 네이버 쇼핑은 반려동물 용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마트 몰리스는 반려견용 냉면과 빙수 같은 이색 간식을 출시했습니다.

또 유한 킴벌리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숙면 체험 행사를 여는 등 체험형 콘텐츠 경쟁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관련 시장 성장세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글로벌 K-POP 그룹 BTS 방탄소년단이 멕시코 시티를 뜨겁게 달구며 한류 영향력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BTS 멤버들은 현재 시간으로 지난 6일 멕시코 대통령궁 발코니에 올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함께 팬들에게 인사했고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는 5만여 명의 팬들이 몰렸습니다. RM과 V는 스페인어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현장 분위기를 달궜고 팬들은 멕시코의 심장 속에는 언제나 BTS가 있다는 문구에 손팻말을 들고 환호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실제로 BTS를 본 감격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BTS는 이날 셰인바움 대통령과 약 40분 동안 환담했고 대통령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BTS를 환영하며 한국과 멕시코를 잇는 문화적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시티 상공회의소는 BTS 공연으로 약 1억 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S는 현지에서 사흘 동안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며 공연은 모두 매진됐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광물을 활용해 중국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선 씨 소식통에 따르면 현지 일부 무역회사들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광산 개발 장비와 설비 투자를 받는 대신 텅스텐과 몰리브덴 같은 광물 원료를 제공하는 방식의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임가공 무역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설비 투자 대가를 광물로 상환하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굴착기와 중량 화물차, 금 가공 설비 등 필요한 장비 목록까지 제시하며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텅스텐과 몰리브덴은 첨단 산업과 국방 분야 핵심 광물로 꼽히지만 유엔 대북 제재 결의상 명시적 금수 품목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제재의 틈새를 활용해 외화 확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원료 형태로 직접 거래할 경우 유통 속도를 높이고 추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중 간 비제재 광물 거래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제9차 당대회 이후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당 기관과 주요 기업소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에는 당과 정권기관뿐 아니라 국가관리기업소까지 실무형 간부 중심의 인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간부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생산과 재정, 행정관리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주요 보직 후보로 거론되면서 단순 충성보다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정책 집행과 책임 추궁 체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총무부장을 맡은 이후 총무부의 위상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영향력이 약한 부서로 평가됐지만 최근 당 중심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조직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식통은 간부들 사이에서 이번 인사가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향후 권력 구조와 생존을 가를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는 황해도에서 새벽부터 시작돼 함경도는 아침부터 그리고 평안도는 오후부터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10에서 40mm, 황해도는 5에서 20mm, 함경북도는 5에서 10mm 내외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신의주와 삭주에서만 오전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4도, 신의주 11도, 삭주 8도, 강계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강계 23도, 신의주와 삭주가 22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대체로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장현은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개성에는 오전에 한때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0: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신계가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이 23도, 개성과 신계가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고성과 평강에서는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함흥과 원산, 고성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 15도, 원산 13도, 함흥과 웅기 10도, 청진 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5도, 원산 22도, 고성 21도, 청진과 웅기가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날씨가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우리 한민족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들 함께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마음이 계속되기를, 또 기도의 동역자로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셨을 북녘 땅에,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탈북민분들, 또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2: 너 예수께 조용히.
1: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말씀을 따라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목회자들은 과식과 게으름, 질투와 같은 일곱 가지 죄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수칙들을 만들었는데요. 정작 목회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건 이때 정의한 일곱 가지의 죄가 아니었죠. 아케디아라는 영적 무기력 증상이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몸이 아픈 것 같이 느껴지는 현상이나 기도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1시간은 지난 것 같이 지루해지는 느낌이나 일정 말씀을 멈추고 산책을 해야 할 것 같은 먹먹함처럼요. 이 모든 현상들이 당시 목회자들의 공통으로 느끼는 현상이었다고 하죠. 이에 굴복해 자리를 떠나면 잠시 마음은 편하지만 다시 기도와 묵상을 시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잠히 머물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 거짓말처럼 무기력 현상이 사라지고 다시 기쁨이 샘솟았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 목회자들은 아케디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구하는 장소에서 머물러 버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극심하게 방해하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까지도 잠잠히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장소에 머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복된 하루, 복된 새벽 시간 이 문을 열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찬양사역자 김도현 씨의 오직 주만이, 이어진 연주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영혼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기다리니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새벽녘 어떤 마음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오늘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의 자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사역자 이성신 씨였고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쉼의 앨범 가운데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도대체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다르길래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죠.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에 오줌 똥 쌌으면 갈아달라고 울고, 엄마가 어디 나갈 때 엄마 가지 말라고 울고, 있는 그대로 천진난만한 것이 어린아이들이죠. 꾸김이 없어요. 또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중히 여기신 것이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의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그랬죠. 아이를 안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리키고 있느냐?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안고 있다.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할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일학교 학생을 안아본 적이 있나? 우리들은 고아를 안아본 적이 있나? 나는 장애우를 안아본 적이 있나? 우리들은 사회에 버림받은 아이들을 안아본 적이 있나?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의 어린아이의 특징과 또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은혜롭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그랬어요.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어린아이들이 낮춰요, 땡깡 부려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죠. 뭐냐? 낮추라는 것은 겸손의 교훈이죠.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송정미 찬양 사역자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과 시선으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청진과 어랑이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두 자매님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경북도에서 오신 김아라 선생님 그리고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진이 고향이신 정착 8개월 차 되어가는 우리 김아라 선생님 그리고 어랑에서 오신 5개월 차의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또 교회에 어떻게 나가게 되셨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까지 나눠봤어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시면서부터의 선생님들에게 펼쳐진 또 다른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두 분이서 이제 5개월, 8개월 되셨잖아요. 그럼 집이 어느 정도는 다

0: 세워주셨을 것 같아요.
1: 우리가 하나원에서 나올 때 나라에서 우리한테 덮는 것부터 가성 도구까지 다 준비해줘서요. 지금은 집을 아마 한국 사람
2: 못지않게
1: 잘 해놓고 다 살아요. 그리고 나올 때 또 하나원에서도 또 우리한테 또 상품권도 또 주고 그걸로 다 이마트에 가서 이제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것도 다 싸놓고 네. 그리고 집을 아예 중국에 있을 때보다도 집을 아예 멋있게 하고 그리고 가고 살고 있어요.
0: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일상의 환경을 다 채우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여기서의 한 명의 국민으로서의 그 삶을 너무나 잘 살고 계실 것 같은데 두 분 지난 주말에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전번 주말에는 복지 공부한다고.
0: 아.
2: 예, 요즘 우리 공부하고 있거든요.
1: 공부하고
2: 네. 사회복지 공부해요.
0: 사회복지 두 분 다 네, 사회복지 공부하세요?
2: 몇 달 됐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론도 듣고 이제 공부하려도 가고 시간 그날 안 돼가지고
0: 네.
2: 예, 전번 주에는 조금 그래 지나고 집에서도 뭐 성경책도 보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하고 하니까 네. 오늘 못 가면 내일 또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0: 네. 예,
2: 어떻게 하면 공부해가지고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0: 사회복지 공부하셔서
2: 예, 사회복지
0: 예. 사회복지사로서
2: 예.
0: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시는 걸 목표로 네. 하고 계신 거예요.
2: 네. 네. 자격증 따야 되잖아요.
0: 네. 네. 선생님도 그럼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1: 같이 공부하지요. 계속 공부하러 다니지요.
0: 네. 요즘 공부하시는 시험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어요?
1: 아직은 시험 준비는 아직은 우리가
2: 6월달 우리
1: 저기 돼갖고 아직은 그거는 시험 그건 없고 그냥 강의를 듣는 거지요. 교수님이 강의를. 교수님 강의가 그냥 바뀌었으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지요.
0: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되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 거예요?
2: 사회복지 홍보이고 요양보호사 자격도 따야 되고
1: 사회복지에 무슨 사회, 뭐 어디 연구되는데도 예, 가서 되는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네.
1: 이제는 나이가 이제는 50이 넘었으니까 60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이런 자격증을 따야만이
0: 네.
1: 내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존을 유지해도 좋고 또 나라에서 우리를 해준 것만큼 우리도 사회에 복지하면서 봉사하면서 이제 나라의 그 배를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게 그런 길을 자격증을 갖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0: 근데 정착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네. 공부를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셨네요.
1: 네. 인터넷 때리니까 다 네. 나오더라고요. 통일부 인터넷도 때리고 그다음에 하나재단에도 들어가서 때리고 하니까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사회복지 이런 걸 해서 우리 나이에 맞게 앞으로 일해나갈 수 있는 걸 그걸 자격증을 취득하려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0: 그러면 두 분이서 그리시는 5년 후 10년 후의 모습들이 있으세요?
1: 우리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네. 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어디 가서 뭐, 사고 나고, 뭐,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가 가서 거기 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에 이렇게 보답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있지요, 우리도.
2: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0: 사회복지사로서
1: 네.
0: 요양보호사까지 생각을 하고 네, 계신 네, 거예요. 네. 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정착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나눔을 하나의 꿈으로서 갖고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정착을 하시고 나서 지금 현 사회에서 꿈꾸는 모습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정말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통일을 언제 이루실지 모르잖아요. 분단의 장벽이 넘어졌을 때 갖고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림들이 있으세요? 내가 다시 북녘 땅에 갈 수 있다.
1: 꿈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꿈은 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제 하느님이 우리한테 많이 되게 해서 통일이 되고 서로 북과 남이 딸로 없이 한 나라가 돼서 한결이가 돼서 이제 같이 손잡고 이제 서로 형제들도 마주 볼 때가 꼭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해요. 하느님이 배려해 주면 꼭 거기 뭐 실현된다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0: 네. 그럼 만약에 갈 수 있는 때가 오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1: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냥 그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0: 돼서 나라를 이렇게 많이 근데 그게 우리 그 북한 사람들도 우리 가족들도 앞으로 많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이 우리한테 좋은 걸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동일이 됐다면 하느님이 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 우리 선생님은요?
2: 예. 그러니까 저도 통일이 돼서 북과 남이 합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덕에 한국이가 이렇게 살고 우리도 탈북민들이 도움이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걸 예, 알려주고 싶어요.
1: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들 그런 소망 하나씩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북녘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지난날처럼 중국에 계신 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에 갖고 있는 그 소망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꼭 이래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의 마음을 끊임없이 모으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그 은혜의 여정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아라 선생님, 염선희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면서 이 새벽녘 주님께 덕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시편 143편 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43편 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탄원에 귀 기울이소서. 당신의 성실과 의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마저 듣고 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이 새벽녘 함께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5월 12일 화요일의 새벽의 문 2부의 문을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악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채널 돌리게 되고.
2: 밤에 이제 러시아 시간 12시 이후 되면은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필적적인 거 국동방송. 국동방송이면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네. 말로 하나 한 2, 3번씩 듣어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종교방송 해서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방송을 듣는 거죠.
3: 긴장 속에

0: 중에서도 형제님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나갔던 안드레 집사님은 그렇게 2022년 대한민국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일같이 듣고 있는 이 극동방송을 지난날 숨죽여 들었다는 안드레 집사님. 극동방송과 함께한 그 이야기를 바로 만나볼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24시간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그 반응을 즉각 받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녘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우리 극동방송을 청취한 간증을 듣다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곤 하죠. 오늘 그 가운데 생생한 이야기를 또 전해주실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저희가 오늘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 중국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예. 고향이 어디시죠, 선생님?
1: 자강도입니다.
0: 자강도요? 예. 자강도가 지금이 한창 봄날인데 봄날의 자강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1: 자강도는 산이 많고요.
0: 아, 산이 많아요. 네,
1: 산촌이 너무 아름답고 걸걸짜기가 너무 산촌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0: 아, 자강도에서 태어나시고 자강도에서만 사셨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그리고 많은 분들을 또 뵙다 보면 자강도에서 오신 분을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예, 자강도로 말하면은 군수공업지대가 많아가지고
0: 네.
1: 이 러시아나 해외로 나오는 인력수는 국적 적습니다. 적고 다 군수 분야에서 이제 종사를 하기 때문에
0: 네.
1: 특별한 이제 림산 부분이나 또 특별한 뭐 안맥 인맥 없이는 좀 해외로 나오기는 좀 힘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0: 해외를 통해서 이렇게 탈북을 오신 경우,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통해서 오시는 경우도 극소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강도 하면은 대부분 군수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출생 성분이 좋아야 네. 되고. 또 그쪽으로 해서 이제 해외에 나왔다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 때문에 오지 못하고 다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0: 네. 그러면 고향 땅 자강도가 아닌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강도에서 러시아로 건너가신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외화벌이 때문에
1: 외화벌이로 이제 나왔죠, 저희는.
0: 언제쯤 가신 거예요?
1: 저는 1992년.
0: 92년이요?
1: 6월에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0: 네. 그러면은 고난행군이 한창 하기 직전?
1: 직전이죠. 저희가 들어올 때는
0: 네.
1: 그나마 북한이 이렇게 배국을 안 줬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때는 괜찮았어요. 살기가 괜찮고 94년도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0: 네.
1: 국악으로 최악의 수준으로 이제 생활이 절 곤란이 왔다고 합니다.
0: 네. 94년도에도 그러면 러시아에 계속 계셨던 거죠?
1: 저는 92년 6월에 와가지고 93, 4 95년 6월까지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0: 아, 거기서 탈북을 결심을 하고
1: 그러니까 아니죠. 95년도에 다시 북한으로 한번 갔다가
0: 네.
1: 그때 가면서 두만강을 넘어보니까 이 산에 나무들이 다 말라 죽고 소나무들이 그 이제 욕을 지나면 보면 고지가 많이 생겼고 빌어먹는 애들.
0: 꽃제비라고 하죠.
1: 네. 꽃제비들이 많고 평양시에 들어가 거기에도 이제 꽃제비들이 있은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좀 이 나라가 좀 잘못되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방에 다니면서
0: 네.
1: 러시아

0: 같이 나온 친구가 약을 싸서 그 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해라 해서 갖다 줬는데 그 부모님들이 하는 소리가 그냥 살 수 있으면 러시아에서 너희들 살아. 여기에 나와 봤댔자 너희가 할 일은 없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친구 아버님이 가난 말기인데 빨리 통일이 돼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남조선으로 갔으면 가 하는 그런 그 임종 직전에 그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혼자 그냥 머리로 새기고 너무 지금 북한 정권이 너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다시 이제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95년 8월에.
1: 그러면 그때 95년에 갔던 게 탈북을 하면서 갔던 게 아니고 그럼 외화벌이라는 명분으로 가셨던 건가요?
0: 맞아요. 예. 외화벌이로 들어왔고 이제 95년도에는 3년을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
1: 네.
0: 한번 휴가 겸 새로운 또 이제 지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북한으로 갔겠습니다.
1: 북한으로 두 번째 다시 가신 거예요?
0: 맞아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다시.
1: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정확히 내가 이제 북한 땅을 떠나야겠다. 이 체제를 떠나야겠다라고 하셨던 게 언제인 거예요?
0: 그게 제가 보이부 이제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받고 돈을 요구하고
1: 네.
0: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비난이라고 할까 그런 거 쪽으로 이제 많이 쓰고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고 이제 김일성이 94년도 죽으면서 러시아에 있던 분들이 두 분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했지만은 그때는 모르고 있었고요. 궁금해서 이제 조금 라디오도 듣고 싶고 해가지고 라디오를 사서 듣으면서 통제가 심해가지고 낮에는 라디오를 못 듣고 밤에 이제 요 러시아 시간으로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그때 이제 필적 들리는 거 국동방송 나오고 그 다른 또 주파수 돌리면은 KBS 사회교육방송 내가 본 서울 이야기
1: 네.
0: 그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그럼 러시아에서 처음 이 방송들을 들으신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처음 들으셨을 때 조금은 부담은 없으셨어요?
0: 부담적으로 보면은 북한에서는 기독교 하면은
1: 네.
0: 후별기, 이 선교사 하면은 이제 강도,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국동방송입니다 해서 국동방송이면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 하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1: 극동이란 뜻이.
0: 예, 그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응문해가지고 별명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네. 말로 하나 한 2, 3번씩 듣어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한국에 대한 미련을 가지게 됐습니다.
1: 기억에 나는 방송 내용이 있으세요?
0: 그때 보면은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종교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런 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도 한 번씩 그 명언의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네. 저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이라는 말은 듣었고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그냥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이게 참 외국 동화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복음, 누가, 마가, 마태, 뭐 사무엘, 창세기 다 모르는 단어잖아요.
0: 맞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만화 영화로 나오나 풍자 영화나 했는데 별명이 국동방송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동방송하면 러시아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방송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호기심을 많이 갖고 부담적으로는 가진 거였고요. 조금 보이브한데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0: 그런 쪽으로 조금 조심을 했고 말씀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그런 걱정이 있었으면 이게 내일 또 듣기가 내일 모레 또 듣기가
0: 아 근데 그게 한번 그런데 이제 정규 방송 해서 파고 들어가면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빨리 저녁이 돼서 좀 그쪽으로는 저쪽 진짜 국동이고 시빌이고 추운 국동 지방에서
1: 네.
0: 주파수도 잘 안 잡힙니다. 잔파 중파가 많아가지고 12시 러시아에서는 12시 돼야지 잡히는데 피곤하고 나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한번 그 듣고 싶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1: 네.
0: 특별한 침실에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그냥 이제 방송을 듣는 거죠.
1: 이어폰 레시버를 따로 안 끼고 그냥 들으셨던
0: 아닙니다.
1: 거예요?
0: 그때는 그것도 없었고요. 지금은 잘 됐지만 그때는 중국산 녹음기.
1: 아.
0: 중국산 녹음기가 나지열은 제일 잘 잡혔습니다. 러시아산보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나지열에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이제 KBS 사회교육방송 그쪽에 보면은 내가 본 서울 이야기 거기서 이제 그때 95년도 6년도 이소연이라는 그 아나운서가 했고 그다음에 작곡가 이호석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토요일 날 되면 노래방이랑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는 이제 안 자고 이제 국동방송도 조금 듣고 그것도 조금씩 듣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새벽까지 호기심에 처음 듣던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어서 처음 듣게 된 라디오 방송을 지금도 들으시잖아요, 집사님.
0: 그렇죠. 지금도 듣고 있지만은 시간상 많이는 못 듣고요. 제가 이제 30년 전 그 국동방송을 하버롭스크에서 시내에서 한 5년 전에 찾았댔어요. 아. 지나가는데 국동방송이라고 써있더라고. 러시아어로도 써있고 25년 전에 듣던 국동방송 총사가 하바롭스크에 있었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예, 지금에 와서 올해 들어가서 이제 그걸 찾으려니까 그 장소 가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1: 그래서 네. 참 이렇게 30년 전부터 함께했던 극동방송 러시아에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듣게 되었고 그리고 왜 듣게 되었는지 점점 듣다 보니 또 흥미가 돋아서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듣게 했을지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여기서 첫 번째 시간 인사드릴게요.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즈음에 내 삶의 변화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화는 새 삶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도전을 주게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매우 긴장을 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변화, 행복한 변화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죄로 인해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이지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 안에 살던

0: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것과 변화된 축복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치 단칸방에 살던 가족이 넓고 큰 집으로 이사하고도 이를 누리지 못하고 이전처럼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 변화된 삶을 어떻게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새롭게 변화된 존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변화된 것이라고 다시 확실하게 선포하시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변화된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권고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아 살던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는 이 가능의 비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지옥 갈 영혼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변화의 계절을 누리며 즐기며 강건하게 사시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함경북도의 하늘은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황해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함경도에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에서는 오후 시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10에서 40mm로 황해도가 5에서 20mm로 예상되고요. 함경북도에서 5에서 1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포항, 제주, 목포가 16도, 서울과 대전, 대구와 부산, 광주가 15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가 11도, 함흥이 10도, 청진이 7도, 강계가 5도, 해산이 3도로 시작됩니다. 최고기온은 함흥이 25도, 평양과 강계, 해산, 포항이 23도, 신의주와 개성, 서울과 춘천, 대구가 22도, 강릉과 광주, 제주가 21도로 보이고요. 부산과 목포가 20도, 여수가 19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대로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는 대체로 흐린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변화의 계절을 누리는 그리고 변화에 대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심과 같이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5월의 실록이 가득한 아침, 사방을 둘러싼 주의 위엄과 영광을 느끼면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즐거움 가득한 예배 되시길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주인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주후 2026년 5월 12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1장 18절에 시작했던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1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패지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는 것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 외에는 없다고

총명한 사람도 아니고 문벌 있는 명문가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고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6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여기서 이 부르심을 교리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영어로 effective call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효과적인 부르심이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 전하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우리 귀에 들릴 때 이거를 듣고 아, 그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가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는 너나 열심히 잘 믿으세요. 너나 열심히 잘 하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콜링,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내 마음에 깊이 이렇게 들어오고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깊이 깨달아지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내 안에 깊이 파고들어 이제는 정말 가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거를 뭐라 그러냐?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르심으로 우리 내면의 마음과 동기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뭐 그냥 교회 봐도 그냥 아유 교회가 있나 보다. 누가 교회 가자고 해도 아유 뭐 때가 되면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열심히 다녀. 너나 잘 믿어.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교회를 보면 아, 나를 부르시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막 이제 쿵쾅거리면서 자꾸 이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짓눌리고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효과적인 부르심, effective calling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여기에 선 것이 은혜지요. 남들은 똑같이 들었는데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 성화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화의 역사까지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한 것은 내가 자격을 갖춰서도 아니고 여건을 갖춰서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 이걸 이제 은혜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들을 봐라.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왔는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자, 이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그 세상의 기준, 영어 성경에는 worldly standard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human standard, 인간적인 기준, worldly standard는 이 세상적인 기준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고 또 세상의 기준을 따라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문벌 좋은 자, 이 공부와 학식이 좋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 왔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세상에서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갈망하기 위해 저 산에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막 이 고행을 하고 또 수많은 경전들을 막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지만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주 앞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또 이 재력으로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인데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자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는 참 약하죠. 약해요.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세상에 잘난 사람들, 세상에 문벌 좋은 사람들, 세상에 아주 있는 사람들, 좀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게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죠. 아무리 집이 화려하고 의리의리해도 뭐합니까? 천국 같은 곳을 흉내내려고는 하지만 천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이런 이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아무 육체도라고 할 때 이 육체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자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 그 다음에 힘, 그리고 부,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자원들,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제가 세상에서 많은 구제를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제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봐서 저를 좀 천국에 들여보내줄 수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육체도, 그 어떤 인간의 자원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럽니다.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또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렇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건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이 이니셔티브, 주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아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내 마음에 진동을 일으키고 감동을 일으키고 순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통해 누구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그냥 예수 안에 있나 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라는 의미인데, 자,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신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로움, 법정적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죠. 자,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뭐냐?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죄인이야 라고 하고 심판하고 이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나는 허물 많고 죄가 많지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무죄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법정적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자, 사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예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 없다라고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언을 받으면 사실 우리는 이제 허물이 많고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빠질 때 의롭다 선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부어져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안에 이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내가 지금 죄가 내 속에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롭다함을 선언받는다는 겁니다. 자, 선언받으면 실제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생명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원리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이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능력과 세력으로 올 때 우리를 해방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우리가 법정적으로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로 오셔서요. 법정적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이 거룩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의 죽을 몸도 주님 은혜 안에 다시 영생하게 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화의 단계까지를 보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 종말의 소망을 갖고 달려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유업을 얻게 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인 것이죠. 예수 잘 믿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능력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 안에 있게 됐고 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여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다음에 구원함이 되었다.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가 됐다라는 건 뭐냐?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도,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기는 이 십자가의 도는 뭐냐? 이제 이 지혜를 구체적으로 풀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는 거죠. 자, 의로움이라는 것,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법정적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도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거룩함, 자, 의롭다 했으니 정말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주시는데 이 거룩한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는 거룩함이 되시고 그 다음 구원함이 되셨다. 자, 구원함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redemp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salvation이 아니고 redemption. redemption은 뭘 강조하느냐? 값을 치르고 우리를 노예의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 이 완전한 해방의 최종적인 건 우리가 여전히 이제 육체, 한계 있는 육체 안에 있어서 육체로 인하여 한계를 갖고 살죠. 근데 이 육체를 영화롭게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해방시켜주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거죠.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지막으로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0: 이런 놀라운 예수 안에 있게 되는 복이 세상에서 미련하다 일컫는 십자가의 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기 자랑하는 것. 사람은 사실 이제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래서 치장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또 내가 가까이 있는 걸 이렇게 과시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세상에 있는 걸로 내가 자랑을 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자랑하느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주 안에서 주어주신 선물들을 자랑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봤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인용이 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인용됐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랑할 때 그 뭘, 자기 지혜, 힘, 부, 능력, 이거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거죠. 이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것. 이렇게 여호와를 자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노라. 자, 그런데 여기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오면은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 안에 자랑하는 말, 자랑하라는 말. 이 여호와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데, 여호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이 여호와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 언약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여호와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죠. 그리고 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이었죠.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죄인된 우리로 구원 얻을 방법을 참으로 단순하고도 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즉 빈부나 귀천이나 명예나 지식의 어떠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누구든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개인적 성취가 자신이 구원받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음을 알게 하죠. 그래서 구원이 온전한 은혜요 선물임을 깨달았을 때 저도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만약 저의 의가 조금이라도 필요해야만 구원이 가능했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십니다.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외치는 자는 결코 다른 자랑이 필요치 않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작 남지고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하루로 강건하십시오. 샬롬.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온 마음으로 찾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과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영적 소원이 넘쳐나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의 씨름을 이어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레오네 삐삐치니 저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할렐루야. 오늘도 내 영혼의 치료의 광선의 햇빛이 비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고통을 이겨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시작할 때보다 하고 난 후에 기다림 속에서 훨씬 더 많이 흔들립니다. 간절히 기도한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막막한 시간, 그 공백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확실한 신호,

0: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낄 때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기다림 속에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다시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새로운 방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을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시편 27편 말씀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이 시간을 기다리며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감옥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광야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기다림으로 통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다른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응답이 없음이 아니라 때로는 더 깊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하나님은 더 정교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내 시간표가 깨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이 와야 하는지 마음속에 이미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긋날 때 기도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기다림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신뢰하는 여정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당겨오는 수단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의 지연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는 사랑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은 쌓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감정은 정리됩니다.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적극적인 응답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결과를 신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결과보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기다림은 소모가 아니라 새 힘을 얻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기다림은 관계를 시험합니다. 나는 결과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답을 받지 못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가? 기다림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상황보다 내 마음이 먼저 다듬어집니다. 혹시 오늘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 있다면 조급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은 문을 억지로 열려야 하지만 신뢰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응답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를 향해 이미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406번님, 두려움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함께 나눌수록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는 것 맛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부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이 시간 통해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여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

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2장 3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자동차 회사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만든 후에 고향에 조그만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이었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진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진 않아야지요. 주위 사람들은 걱정스럽게 헨리 포드에게 말한 것이죠. 그때 헨리 포드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이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오늘 첫 곡입니다. 믿음의 가정 원웨이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6절 말씀입니다. 볼펜의 쓰임을 잘 아는 분.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지방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있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창구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특공무술체육관에 등록했습니다. 아이들은 나이가 많은 목사님을 어렵게 여겼지만 함께 땀을 흘리며 어느새 속마음을 이야기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한 학생이 목사님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여기 볼펜의 쓰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볼펜을 만든 사람이 아닐까?

그렇다면 너는 누구를 찾아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생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을 만나는 접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목사님은 고민 끝에 교회를 헬스장으로 개조했습니다. 주중에는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운동을 시켜주는 헬스장이 되고 주일에는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이 됐습니다. 운동을 목적으로 찾아왔다가 주님을 만나는 주민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 사실을 아는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내일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창조주가 누구인지 전하게 하소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복음 전파에 선용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이 이어지는 곡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베이스 오영광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기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또 한 여자를 짝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에 세워지는

기둥, 남편과 아내의 기둥이었습니다. 설교 주제가 존경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저 이 시간에 한번 제가 2부 예배 때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두 딸을 키우면서 어린 시절에 제가 들어가면 딸들을 앞에 놓고 제가 막 주입식 교육을 했거든요. 세뇌 교육을 했거든요. 두 딸들을 바라보면서 아빠를 봐! 존경의 눈빛! 예, 그럼 이제 두 딸이 저를 막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또 어느 날 그 눈빛이 약해지면 또 막 제가 세뇌를 시킨 거죠. 예. 이제 우리 아내분들이 또 남편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 여천제일의 식구들을 향해서 준비하시고 존경의 눈빛, 그럼 이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예. 벌써 또 안경을 만져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존경의 눈빛 발사. 예, 존경의 눈빛입니다 이게. 자 이제 또 반대로 해야죠. 사랑의 눈빛 준비하시고 자 사랑의 눈빛 발사. 예, 오늘 가셔서 이렇게 존경의 눈빛 또 사랑의 눈빛 이렇게 많이 발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배소서 5장 22절을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읽겠습니다.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결론의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저 말씀을 지난주에 했더니 주중에 나눔 시간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아내 사랑하기를 앞으로 제 몸뚱아리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직설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조금 바꿔서 제 몸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나눔 시간에 그랬거든요. 제 몸뚱아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아내의 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엄청난 칭찬이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그런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엄청난 칭찬이고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문제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창세기 3장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그때 그 여자만 안 만났어도 그때 그 여자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렇게 원망의 말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부 사이에든 가족들 가운데든 칭찬의 시선으로 칭찬의 말들이 더 지금 많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가정의 어려움은 내 남편 때문입니다, 내 아내 때문입니다, 부모님 때문입니다, 자식 때문입니다, 핑계나 책임 전가가 많아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런 나눔을 했었습니다. 부부지간에 남편에게 들었던 최고의 찬사, 아내에게 들었던 최고의 칭찬을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자막 띄워주세요. 마음이 이쁜 게 얼굴로 나타난다. 몇 대,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중에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했을까요? 60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마음이 이쁜 게 얼굴로 나타나. 이때 좀 감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허락을 맡았어요. 잘 쓰고 있다가 이거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반 남편분들이
적었어요. 혹시 집에 가셔서 저거 하신 분

계시나요? 저렇게 들으셨지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오더니 마음이 이쁜 게, 당신의 마음이 이쁜 게 얼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 빼기 3은 2라는 숫자가 있어요.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족들 가운데 오해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빼기 3을 하는 건데, 빼기는 내 생각을 세 번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일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 번 더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내 생각을 세 번을 빼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자, 2 플러스 2는 4예요. 저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해하고 또 이해했더니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부부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이 태어나면 기둥이 바뀝니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가정의 두 기둥에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가정의 기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에게도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기독교가 구한말에 들어왔었을 때 오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교는 효도의 종교이고 조상들의 제사를 귀하게 여기는데, 기독교는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불효의 종교다,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는 오해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도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만 유교식의 제사냐 구약식의 제사냐 내용이 좀 다를 뿐이죠. 신약으로 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배를 드립니다.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자, 기독교만큼 성경만큼 부모님 공경을 강조하는 것도 드뭅니다. 공자와 맹자에 의해서 유교가 시작되고 집대성되고 발전됐습니다.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에 활동했을까요? 공자요. 주전 500년경입니다. 맹자는 그 이후에 100년에서 한 130, 40년 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얼마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약 3400년 전이고요. 주전으로 하면 1400년 전인 거죠. 자, 모세가 더 멀리 오래된 세월을 살았을까요? 공자와 맹자가 더 오래전에 살았을까요? 모세가 900년 이전에 앞섰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임.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경할 것을 저렇게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소서 6장 1절에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점이죠.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누구에게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신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교회 안 가면 어땠을까요? 부모님에게 교회 안 갔다고 혼을 났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친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성경 구절을 안 해오면 밥도 안 줬다는 거예요. 야, 참 엄하게 시켰구나 교육을. 혹시 그렇게

교육을 받거나 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었는데 거기를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자가 교회를 다닌다고 막 지게작대기 들고 쫓아다녔던, 그러면 누님들이 울면서 동대에 막 도망다니다가 그런 것도 봤어요. 심지어는 어떤 것도 봤냐면요, 듣기도 했습니다. 동네 누님들이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막 머리도 이렇게 삭발, 완전히 밀지는 않고요. 너 이제 집 밖에 못 나갈 줄 알아. 교회는 그만두고 너는 집 밖에 못 나갈.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는 경우죠. 그러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간다고 어린 시절에 혼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겠습니다, 교회에요 안녕, 그러는 건가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을 뚫고 신앙생활 잘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기약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올라가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버지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성경에 해석하는 거에 따라 나릅니다. 얼마든지 이삭은 장성했기 때문에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나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 이삭을 살려내시리라. 그 믿음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 어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아버지의 믿음의 행동이죠. 이삭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공경을 담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을 가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삭이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원래 지금은 목축업인데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더라.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성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 앞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 앞에 십자가를 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순종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흉내내고 신흉내고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도 경건의 모양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흉내내고 신흉을 내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도 존경도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는 건 어려운 겁니다. 흉내라도 내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사랑의 경건의 모양이 되고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흉내라도 내는 것 어렵습니다. 흉내라도 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천지일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노엽게 하지 말람. 헬라적인 원어를 보면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노엽게 하지 말라. 항상 좋은 말만 해라. 싫어하는 말은 하지도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헬라의 헬라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원한을 품게 하지 말라. 때로는 자식들에게 부모님이 원한을 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왕을 폐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극찬하셨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억울하게 왕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넘게 도망자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아둘람굴로 피했습니다. 환난당한 자, 경제적인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한 자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우리의 속담으로 말하면 자기 코도 석자인 거죠. 사람은 잘 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 어떤 때는 정작 자신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잘 살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다윗,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신세로 있는데 400명이 찾아오니까 그들과 함께 동거합니다. 부모님, 가족들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중년의 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을 훔친 다음에 아버지 왕을 죽이고 내가 그 왕좌에 앉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압살롬은 최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꽃미남인 거죠. 압살롬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그 압살롬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걸어가면 반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이 머리카락이 압살롬이 반역에 실패해서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립니다. 요압의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웅덩이가 있었을 때 압살롬의 시선이 거기에 던져집니다. 돌 무더기를 쌓고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는 원인이 있고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거죠. 다윗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들을 양육하는데 실패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다윗 한 가지입니다. 우리아의 일 밧세바 사건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흠이 결국 태산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데려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음을 합니다. 이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탄로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신이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죠. 충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 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도둑질입니다. 십계명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탐심이 들어온 겁니다. 우상 숭배도 들어왔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왕이 되면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윗도 여러 아내들을 둡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큰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데 다말을 짝사랑하다가 어느 날참 해선 안될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해서 버려버립니다. 이 다말이 슬피 우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입니다. 이럴 때좀 아버지가 나서서 너 큰아들 압살롬 너왜 그랬어?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짓이야. 이제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짓이지만 너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 누이니까 네가 책임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방치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밧세바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가정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말을 해도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자식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행동도 못합니다.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압살롬이 원한을 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칼을 갑니다. 어느 날 잔치를 베풀고 모든 왕자들을 초청합니다. 종들에게 은밀하게 명령합니다. 압살롬을 성경 표현으로 그대로 옮기면 쳐 죽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노여움,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하실까? 서운함, 이런 것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원한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리라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이 성경의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 진짜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고 또 힘, 세력이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만이 아니고 부모로서 말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권면할 때 자녀들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영적인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천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이 영적인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이라면 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고요. 신용이라도 내는 거고요. 흉내라도 내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그 마음 속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가정에서 계속 그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시험하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읽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먼저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로 가르치기 전에 부모님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때 자녀들이 들으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6절도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모님들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을 눈으로 읽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영성부에서도 100여 명이 통독하고 제자훈련 여러 그룹들에서 합니다.

0: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통독할 때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거죠.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소리를 타고 귀에 들려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또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는 것이 눈으로도 나오고 입으로도 나오고 손발 온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살아있는 훈계가 되고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두 기둥, 부부의 기둥, 남편과 아내의 기둥이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두 기둥, 부부였습니다.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이제 자녀와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1991번, 061-684-1991 여천제일교회로 전화하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5: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제1감리교회 김덕부 목사님입니다.
1: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곳곳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각 처소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하셨는데 우리 민족을 욕되게 하는 죄악이 사라지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세상을 바꿀 지혜를 구했더니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도록 내면의 어두움을 보게 하셨다. 평탄한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거친 광야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상처 없는 삶을

원했더니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하셨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하셨다.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먼저 사랑을 베풀 때의 충만함을 알게 하셨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하루를 기쁘게 그리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 한 분의 인정만으로 충분함을 깨닫게 하셨다.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구했더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 이 기도의 신비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깊은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화요일의 아침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 아침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고요.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숨겨진 뜻을 더 발견할 수 있는 아침 보내시길 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보면서 또 따라 부르시면서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올댓 팀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깊은 응답의 신비를 경험하는 하루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 복된 화요일에 어찌 보면 우리가 상처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또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낼 용기를 얻게 하시는 우리 그 주님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방식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또 기도할 뿐이죠. 연약함 중에도 기도할 때 신비로운 그 깊은 응답을 받은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계획한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 너머에 숨겨진 주님의 더 큰 그 깊은 뜻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거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10분 이상에게 공유해 주실 거죠. 응원합니다. 아, 7205님 지금 밖에는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이 모든 만물에 은총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8040님도 조금 전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으셨대요. 참 좋은 아침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프닝 공유해 주세요라고요. 3522님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오프닝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공유하고 싶습니다. 2046님도 기도의 힘 능력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하루를 선물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요, 여러분에게 영상 두 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극동방송 호남권 전도대에 있었던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고요. 또 하나는 영남권 전도대에 있었던 정말 700인의 합창단, 오늘 그 찬양도 보이는 라디오로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호남권 연합 어린이 합창단의 이번 전도대에 있었던 이 찬양을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목소리로 함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짱짱 성경
1: 암송.
0: 매주 화요일 아침 짱짱 성경 암송,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습니다. 조금 전 보이는 라디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고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봤는데요, 이 아침에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말씀도 암송하고 찬양도 부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PD님, 우리 문혜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몇 주 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1: 뵙는 건지 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0: 네, 네 조금 전에 네. 우리 어린이 합창단 찬양 참 은혜롭죠.
1: 네 제가 그 현장에서 봤잖아요. 아이들의 표정과 그 모든 그 퍼포먼스가 너무 은혜롭고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네 오늘 날씨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요 참 이 하루 여러분 어떤 기도 응답의 신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로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응답이 B로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응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우리 주님의 이끄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응답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정 PD님 오늘 네. 이 화요일 기대가 되죠?
1: 네 오늘 더 기대가 되고요. 요즘에 참 놀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그만큼 말씀 암송하기도 딱 좋은 날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함께 말씀 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0: 말씀.
1: 제가 지금 마이크가 켜있는 줄 알았어요. 자, 오늘 전국의 우리 방송 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우리 임용필님, 우리 김하옥님, 김정라님, 우리 한선우님, 조재희님, 그리고 우리 조이와 매일 성경 한 구절님도 그렇고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정 PD님?
0: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겠네요.
1: 좋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먼저 들어가세요.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댓글을 이렇게 남기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강정혜, 임애자, 김덕호, 박지혜, 김명순, 한선우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금강전기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재종님도, 히야스토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문상희 전도사님도 아 감동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잘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선생님을 좀 만나볼 텐데요. 보면서 암송을 합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려요.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거의 한 달 만에 목소리 들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0: 와.
1: 와. 할렐루야 사모님 강건하셨어요?
2: 네.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요.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바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이 5월에요. 네. 우리 백은실 사모님이 강의 가시는 데가 많이 계십니다.
0: 더 바쁘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네.
1: 자, 좋습니다.

0: 우리 사모님께서 또 오늘 말씀 암송 이 아침에 정말 힘있게 저희가 말씀 암송을 할 텐데 어떤 성경 구절 암송하면 좋을까요, 사모님?
1: 네, 오늘 함께 암송할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읊조리시면서 가정의 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귀한 아침. 자,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 하고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1: 네, 우리 구호 힘차게 오랜만에 외치는데 더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0: 먹어버리자.
1: 먹어버리자.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번 선포해 주시고요. 또 연이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과 스튜디오에서 세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먼저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2: 아멘.
0: 이 말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아주 단순한데 이 진리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 안으로 이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면 좋겠고요. 예정 PD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많은 분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댓글로 꼭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0: 좋습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또 오프닝 말씀 보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모님, 자, 오늘 말씀 암송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2: 이는
0: 이는
2: 혈통으로나
0: 혈통으로나
2: 육정으로나
0: 육정으로나
2: 사람의
0: 사람의
2: 뜻으로
0: 뜻으로
2: 나지
0: 나지 아니하고
2: 아니하고
1: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2: 이는
0: 이는
2: 혈통으로나
0: 혈통으로나
2: 육정으로나
0: 육정으로나
2: 사람의
0: 사람의
2: 뜻으로
0: 뜻으로 나지
2: 나지
0: 아니하고
2: 아니하고
1: 자, 우리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이성구님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김진현님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이상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우리 세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2: 이는
0: 이는 혈통으로나
2: 혈통으로나
0: 육정으로나
2: 육정으로나
0: 사람의
2: 사람의
0: 뜻으로
2: 뜻으로
0: 나지
2: 나지 아니하고
0: 아니하고 이는
2: 이는 혈통으로나
0: 혈통으로나
2: 육정으로나
0: 육정으로나
2: 사람의
0: 사람의
2: 뜻으로
0: 뜻으로
2: 나지
0: 나지
2: 아니하고
0: 아니하고
2: 이는
0: 이는 혈통으로나
2: 혈통으로나
0: 육정으로나
2: 육정으로나
0: 사람의
2: 사람의
0: 뜻으로
2: 뜻으로
0: 나지
2: 나지
0: 아니하고
2: 아니하고
1: 잘하셨습니다. 뒷소절 암송할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0: 오직
2: 오직
0: 하나님께로부터
2: 하나님께로부터
0: 난
2: 난 자들이니라.
0: 자들이니라.
1: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2: 오직
0: 오직
2: 하나님께로부터
0: 하나님께로부터
2: 난
0: 난
2: 자들이니라.
0: 자들이니라.
1: 자, 우리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있는 자리에서 세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2: 오직
0: 오직
2: 하나님께로부터
0: 하나님께로부터
2: 난
0: 난 자들이니라.
2: 자들이니라.
0: 오직
2: 오직
0: 하나님께로부터
2: 하나님께로부터
0: 난
2: 난
0: 자들이니라.
2: 자들이니라.
0: 오직
2: 오직
0: 하나님께로부터
2: 하나님께로부터
0: 난
2: 난
0: 자들이니라.
2: 자들이니라.
1: 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2: 이는
0: 이는
2: 혈통으로나
0: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2: 육정으로나 사람의
0: 사람의
2: 뜻으로
0: 뜻으로
2: 나지
0: 나지 아니하고
2: 아니하고
0: 오직
2: 오직
0: 하나님께로부터
2: 하나님께로부터
0: 난
2: 난 자들이니라.
0: 자들이니라.
1: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2: 이는
0: 이는
2: 혈통으로나
0: 혈통으로나
2: 육정으로나
0: 육정으로나
2: 사람의
0: 사람의
2: 뜻으로
0: 뜻으로
2: 나지
0: 나지 아니하고
2: 아니하고
0: 오직
2: 오직
0: 하나님께로부터
2: 하나님께로부터
0: 난
2: 난
0: 자들이니라.
2: 자들이니라.
1: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김명수님, 아이스베어님, 이교무님, 그리고 이리큐님, 이게 영어 아이디인데 너무 어렵네요. 서정희님도 그렇고요. 우리 정경자님도 그렇고요. 우리 함께 세번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힘있게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2: 이는
0: 혈통으로나
2: 혈통으로나
0: 육정으로나
2: 육정으로나
0: 사람의
2: 사람의
0: 뜻으로
2: 뜻으로
0: 나지
2: 나지
0: 아니하고
2: 아니하고
0: 오직
2: 오직
0: 하나님께로부터
2: 하나님께로부터
0: 난
2: 난
0: 자들이니라.
2: 자들이니라.
0: 이는
2: 이는
0: 혈통으로나
2: 혈통으로나
0: 육정으로나
2: 육정으로나
0: 사람의
2: 사람의
0: 뜻으로
2: 뜻으로
0: 나지
2: 나지 아니하고
0: 아니하고
2: 오직
0: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2: 하나님께로부터
0: 난
2: 난
0: 자들이니라.
2: 자들이니라.
0: 이는

0: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아멘.
1: 좋습니다, 사모님. 오늘 이 말씀이요, 사모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고 심어졌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모님?
2: 네, 가족의 소중함과 믿음의 유산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모됨으로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문의 혈통이나 뭐 전통이나 분위기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도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유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을 전수하고 반드시 계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 가정 안에 신앙의 모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야. 아멘.
1: 오늘요, 사모님과 네. 그 강의를 듣고 싶어.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조금만
0: 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더 듣고 싶은데.
1: 오늘 사모님, 그러면 네. 그래도 오늘 방송가족들에게 이 5월에, 사모님이 이 5월에 진짜 가정 강의 엄청 하시거든요.
0: 그렇죠. 꿀팁을
1: 오늘
0: 좀
1: 1분만 네. 조금 더 강의 한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유업을 어떻게 남겨야 될까?
0: 과연 어떻게?
1: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How?
2: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새기는 이유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부모교육이나 가정예배 세미나나 다양한 강의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명, 사역 이전에 사귐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강론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먼저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있잖아요. 이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원동력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정답인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좋아요. 오늘 우리 백은진 사모님과 함께 참 이렇게 귀한 마음을 나누고 말씀도 심고 우리 가정 속에 이 믿음의 유업이 전수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암송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큰 소리로 나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작.
0: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아멘.
1: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심는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사모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라디오 좀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좀 잠시 후에 저희가 한 분을 연결할 거죠.
0: 네, 맞습니다. 지금 아이디 교무님께서 도전이라고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열정적인 자세 너무 좋습니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따라했어요. 외웠어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혹시 유튜브 검색 어려우신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자, 오늘 복된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김세호님도 밥 먹으면서 따라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함께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보라라고 문자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요.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영상을 또 보여드립니다. 아, 지금 며칠 전이에요. 그저께였어요. 그저께. 네. 우리 영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가 70년 기념해서 전해드렸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700인의 찬양단에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지금 들려지고 있는데 함께 들어오셔서 이 감동의 현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들어와 주세요.

0: 와, 와. 살아계신 주까지 예정 PD님.
1: 네.
0: 와, 정말 우리 영남권 전도대회 우리 700인의 찬양단의 와. 찬양을 들으니까 가슴이 네. 뜨거워지죠.
1: 온 세대가 함께한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1: 처음에는 학생들의 세대. 소리도 들리고
0: 그러니까요.
1: 우리 어머니, 할머니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네요.
0: 맞습니다. 자, 오늘 이 감격스러운 현장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현옥 권사님도 조숙경, 박기성, 이미경님도 정세빈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감동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네. 권사님이 계세요.
1: 권사님이 계십니다.
0: 지금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늘 짱짱 성경 암송에 함께할 우리 김혜신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와. 할렐루야 권사님.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창원교회 김혜신 권사입니다.
1: 어허. 창원교회 김혜신 혜신 권사님.
0: 청운교회 네. 자랑 한번 해주세요, 권사님.
2: 네, 저희 청운교회는 이제 고요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의 그 복음의 열정이 넘치시는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또 선교적 사명을 띠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아주 복된 복음의 교회입니다.
1: 와, 전도하고 야. 선교하는 복음이 충만한 교회.
2: 네. 네네.
0: 우리 김 권사님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1: 네.
0: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1: 되게 고우세요.
3: 아.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5월 12일 7시 35분 전남 신안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의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웅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응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2: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1: 아멘.
0: 아, 네. 와, 우리 권사님 축복해요.
2: 야. 감사합니다.
0: 아니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아침 방송 잘 들으십니까?
2: 네, 전에는 이제 아침에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침 일찍 또 일도 나가고 또 사실은 오늘도 이제 그 운동하러 가는 시간인데
0: 야.
2: 오늘 미스바 기도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동을 쉬고.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이렇게 잠깐 비었습니다.
0: 야.
2: 그래서 오늘 전에는 늘 듣다가 요즘 이제 운동도 시작하고 또 일도 하면서 이거 잠깐 못 들었었습니다. 잠시 동안. 네.
0: 아니 근데 오늘 미스바 기도회를 가신다고요?
2: 네, 오늘 미스바 기도회 가려고 지금 이 시간 운동 가서 있을 시간인데 오늘 마침 뺐습니다.
0: 야.
1: 야, 미스바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네. 일정을 바꾸셨어요.
2: 네네.
0: 오늘 미스바 기도회 강사님 누가 오는지 알고 계세요?
2: 네 들었는데 지금 죄송하면 미국에 그 500명 이상 모이는 야. 교회에서 오신다고.
0: 미국에 네. 50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 맞습니다. 우리 잭 그레이엄 네. 목사님께서 특별히 네. 우리 영남권 또 전도대회를 마치고 그렇죠? 주 강사님으로
1: 네.
0: 마치고
1: 네.
0: 또 오늘 이제 마지막 또 미스바 네. 기도회 집회를 인도하셔서 9시 30분에 여러분 그래서 9시 반까지 오시면 안 되고 좀 일찍 오셔야 되는데 우리 김혜신 네. 권사님도 이 아침 방송 마치고 이제
1: 바로 출발하시겠네요.
0: 바로 출발하시겠네요, 네. 권사님.
2: 네네네.
0: 야, 우리 그러면
2: 권사님은
0: 어떤
2: 만나게 됐습니다.
0: 어떤 네. 기도의 제목이

0: 있으세요?
1: 기도 제목은 이제 지금 또 잠깐 쉬고 있는 남편, 집사님하고 또 아들 가정이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길 원하고, 또 아들 가정에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자녀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도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0: 이야, 참 기도 제목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잖아요.
1: 네.
0: 오늘도 우리 김혜신 권사님이 이렇게 미스바 기도에 가서 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있는 이유는, 또 그동안에 기도할 때 얻었고 받았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기도 응답의 신비, 우리 권사님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사실은 아들이 이제 군대 가서 되게 큰 사고를 당해서 이 아이가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걸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막 막 응급실로 쫓아갔다가 아이 이제 수술을 마치고 잠깐 이제 일하다가 바로 갔었기 때문에 잠깐 집에 왔는데, 옷까지 챙기러 왔는데 이 방송이 마침 그 기도 시간인 거예요. 중보 기도 시간. 그래서 그때 이제 중보 기도에 올렸어요. 아들이 이런 상태니까 기도해 달라고 올렸는데, 아들이 잘 일어나서 학교도 잘 마치고 또 이제 직장도 잘 들어가고 결혼도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게 이제 또 기도 제목이고, 남편과 아들이 이제 다시 교회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에도 또 기도 부탁 올렸습니다.
2: 아, 그러시구나. 중보 기도에 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기도 요청도 하시고 미스바 기도회도 기쁨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1: 네네.
0: 아니 근데 권사님, 혹시나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요, 막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는데 좀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아드님 내외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또 했다가도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2: 낙심할 때가 있고,
0: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2: 맞아요.
0: 우리
2: 있어요.
0: 권사님도 그런 적 없으셨어요?
1: 저도 한때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서 그럴 때 이제 저도 극동방송을 그때 만났거든요. 늘 찬양 테이프를 듣고 있었는데 찬양 테이프가 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이제 극동방송이 잡혔어요. 근데 이 극동방송은 저한테 필요한 모든 거를 정말 채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그래서 정말 친구 같고 또 이렇게 예수님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는 이 말씀에서 찬양에서 늘 그 고민을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해답을. 그래서 저는 이게 주방에 항상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거나 마음에 이렇게 조금 근심되는 일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걱정들이 있을 때 정말 이 극동방송에서 그때그때마다 너무 합당한 해답을 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항상 틀어놓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우리 김혜신 권사님 또 목소리 들으니까 저희도 힘이 나고, 이렇게 청원교회를 섬기시는 이 뜨거운 또 권사님이 오늘 그 또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스바 기도회에도 가신다고 하시니까 힘내시고, 오늘 여러분 중앙사의 또 극동 아톨에서 진행되는데요. 또 정말 은혜로운 시간, 또 응답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 우리 김혜신 권사님 방송에서 좀 인사하고 싶으시면 짧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청원교회 정말 전도와 선교로 열심히 섬기는, 또 이웃도 열심히 섬기며 또 기도하는 엄마들도 열심히 또 세워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짝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과 또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늘 기도하겠습니다.
2: 아멘.
1: 아멘.
0: 지금까지 우리 청원교회 김혜신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 예정 PD님.
2: 네.
0: 오늘 저희가 또 정규 방송 시간이 여기가 좀 됐는데요. 우리 김혜신 권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얻어가는, 또 이어가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을 이어서 우리도 기도하는데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0: 좋아요. 자, 오늘 위대하신 주 찬양과 함께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고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

0: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할 텐데요. 오늘 이 찬양에 나가는 동안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찬양 제목은 위대하신 주입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세요 이렇게 들으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삶. 우리는 보통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가운데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서 뭔가를 더 움켜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시면 여기에는 돈이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추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뭔가를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세상의 복은 남의 것을 빼앗아 내 창고에 채우는 제로섬 게임 같을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연결될수록 살아나고 나눌수록 더 커지는 생명의 복리입니다. 자, 오늘도 더 움켜쥐려 하기보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더 연결되는 하늘의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옹기장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통장에 숫자 조금 더 찍히면, 내 상황이 조금 더 안정되면, 사람들에게 인정 좀만 더 받으면 마음이 꽉 찰 것 같은데요. 신기하게도 세상의 것은 채워도 채워도 목이 마릅니다. 손에 꽉 쥐고 있어도 마음은 자꾸 불안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 이 진정한 복은 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들어오는 영적 밸브가 열리는 기적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믿음 하나가요,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시면서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그 평안, 그 바라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입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힘찬 라디오 들어가셔서 사연 참여 게시판에 여러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공지사항란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의 오프닝과 말씀 카드도 올라가 있어요. 보시고 오늘의 말씀 바라크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클레시아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축복송으로 같이 했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지선의 찬송도 같이 했습니다. 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 뭔가 내가 내 손으로 뻗어서 움켜쥐어서 쟁취하려고 하는 복보다는 오늘 바라크, 진정한 복을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때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 누리는 그 평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서 느껴지는 진정한 평안,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2551번님이요. 방송 들으면서 마음이 찡해지기도 하고 가득 차기도 합니다. 아, 요즘 더 주님을 구하게 되어 항상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연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된다고 5259번님. 네, 저도 감사하고요. 9449번님이 이런 말씀 주셨네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열리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열리고, 축복의 말을 심으면 축복이

열리리라. 아멘. 그래요. 이 복은요,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말로 전하고 나눌 때 그 복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복이 줄어들고 저 사람 복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나의 복도 더 커지고 저 사람의 복도 더 커지는 그 생명의 복리, 축복의 복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바라크,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많이 심으시길 바래요. 0183번님이요. 저는 매일 가끔 발작하는 깜빡병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삶의 극동방송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극동방송 통해서 흘려보내주시는 말씀들이 깜빡했다가 다시 정신 차렷 외칠 수 있게 합니다. 네, 오늘도 정신 번쩍 차리겠습니다. 네, 정신 번쩍 차리시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에 호흡 크게 해보셨나요? 9495번님이 아카시아 향기가 나네요. 향기를 맡으며 또 신나는 찬양 따라 부를 수 있는 저를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저도 길 가다가 가끔 어머 이게 무슨 향이야 하고 보니까 아카시아 향이 나더라고요. 요새는 또 참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꽃향기들이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하죠. 4420번님이 피디님 축하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 주에 드디어 교회 출석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오신 저희 아버지인데 불교에서 나온 지는 오래되셨지만 무교로 계시다가 이번 주에 예배 참석했어요.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 가입했고 계속 전도했거든요. 너무 잘하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같이 나간 자체가 또 행복이고요. 기쁨이고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겁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버님 계속해서 교회 나가시면서 하나님 더 알아가시고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가족들 되기를 축복하면서 또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바라크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를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결국 가장 큰 복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보다 내 마음에 지금 나와 함께 누가 계시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붙잡느라 움켜쥐느라고 힘 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연결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 위에 환하게 비춰지고 그 평강이 마음 가득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신의 가에 새생명 신의 가에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서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루키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선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하여도 효의 종교입니다. 아멘. 효의 종교예요. 뭐 제사 지내고 하는 뭐 유교만 뭐 형식과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아예 하나님이 태초부터 부모 공경에 효하는 종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인간관계의 첫 번째 명령으로 무슨 계명을 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계명이 있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배소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첫 계명이니라. 약속 있는 책계명이니라.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상의 다른 계명들은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끝나는데 부모 공경만큼은 하나님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엄청난 약속을 걸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창조의 섭리요, 질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바로 부모 공경의 효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모 공경 효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까지 사랑하는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를 부탁한다. 죽음의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효라는 단어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을 받고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철륜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뉴스들이 매일매일 들려옵니다.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두고

다툰다든지 병든 부모님을 짐처럼 여겨서 외면하고 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오늘 현대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대다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그런데 그런 아픈 현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효의 부재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오직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 다 아끼지 않고 진액을 다 쏟기까지 내어주신 사랑. 뼈가 깎이는 고통, 죽음의 그 막다른 골목 속에서도 자식 하나 생각하고 그 고통, 고생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고 돌아가신 이미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한 설문 조사기관에서요 조사를 했대요.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뭘까요? 하고 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인 1위가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돈을 좋아해. 현금이면 오케이요. 압도적 1위가 현금이었대요. 그 다음은 2위가 뭘까요? 효도관광.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거. 자녀들과 함께 여행하는 거. 세 번째, 3위는 뭘까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거. 자녀들과 함께 식사.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재미있는 건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은 뭘까요? 하고 했더니 1위가 뭘까요? 어떻게 알죠? 카네이션이래요. 카네이션. 아이러니하죠? 뭐 때문일까요? 부모님들은 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꽃은 받을 때는 좋은데 금방 시들어버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카네이션 말고 다육이를 준비했어요. 그래도 며칠이라도 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부모님들은 꽃은 금방 시들고 돈만 아깝다. 현실적인 이유에. 여러분, 웃자고 드린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설문조사에 한 가지 가슴 뭉클한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님이 현금을, 돈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본인 쓰려고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식들이 힘들 때 좀 보태주려고, 뭐라도 하나 더 보태주려고, 또는 손주들 오면 용돈이라도 한 푼 더 지어주려고 그러시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쓰려고 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모님의 마음은 선물 목록 어디에도 없는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 그 한없는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부모님 못 입고 못 먹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여도 끝까지 자식 사랑.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시금 부모를 공격해야만 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인간의 첫 번째 계명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 룻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효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룻의 삶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판 처음 교회 왔더니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룻이 누굴까? 룻.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때는 바야흐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사기 말씀 보았잖아요. 마노아의 가정. 그때도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워. 그때에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와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 부부가, 이 가정이, 엘리멜렉과 나옴이 가족이 살 길을 찾아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주를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낯선 땅에서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정착하기 어렵고 고생 끝에 이제 정착하나 싶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금쪽 같은 두 아들 말론과 기룟마저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한 채로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남자들 다 죽어버렸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이 노년의 과부 나오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근데 그 나오미의 삶은 고통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거죠. 고통이 고통.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아라. 새 출발해라. 나를 떠나라. 남편들도 없고 내 자식도 없으니까 너희는 각자의 삶을 위해 떠나라 하고 권유한 거예요. 나오미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어요. 그럴 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났고,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그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룻에게 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얻어먹을 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늙고 병든 노인에 불과하였지만 룻은 시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 곁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이 선택이 바로 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아야 할, 붙들어야 될 효의 본질 두 가지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룻의 효도가 아름답고 복된 것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였기 때문이라고요? 함께 있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곁을 지켰다. 동행의 효입니다. 동행의 효, 함께 있는 동행의 효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을 보십시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룻은요, 이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의 그 비참한 현실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님께 돈 드리는 것보다,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보다, 맛있는 거, 먹을 것을 사드리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모님의 외로움 속에 함께 있어 드리는 것. 부모님의 고단한 그 외로움 속에 함께 곁에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가장 무서운 것이 질병이나 가난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가장 무섭고 괴로운 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자식들로부터 소외되는 고독, 고독. 그래서 오늘 이 현대 사회에 이 고독사가 많잖아요. 노인분들이 누가 돌아보지를 않아. 고독사.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라고 할 때에 룻이 예, 어머니가 떠나라고 했으니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죠. 남편

너 없고 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의 그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결심한 거예요. 언젠가 TV 방송에 유명한 방송이 있죠. 유재석 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뭐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에서 작년인 것 같아요. 그때도 5월이었을까? 무슨 방송이 나왔냐면 지계효자 이군익 씨라고.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계효자 이군익 씨. 지계효자 아들. 저 아버지를 아들이 업고 가는 거예요. 충남 서산의 저 아들 이군익 씨가 92세 되신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고 하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고 시리에 빠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들이 곧 돌아가시게 될 돌아가실 것 같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평생에 아버지가 좋아하던 꿈에도 그리워하던 금강산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자. 금강산 여행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금강산. 그러니까 이 시절이 언제냐면 금강산 관광하던 시절이에요. 2000년대죠, 그죠? 그리고 금강산 다녀오신 분 있죠, 그 기간에? 그때요, 그때. 그런데 문제는 저 아버지가 고령이에요. 기력이 쇠한 아버지가 어찌 산을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금강산을 오를 수가 없어. 그래서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머릿속에 딱 드는 게 뭐냐? 아, 지게다, 지게. 지게. 지게. 그래서 이 아들이 시장에 가서 알루미늄 지게를 사다가 거기에다가 팔걸이를 붙이고 안전벨트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전용 지게 의자를 만들었어요. 아버지 전용 지게 의자. 92세 되신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92세 되신 그 아버지를 지게에 태우고 금강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지게에 태우고 금강산을 이제 오르는데 거기에 검색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검색대, 보안 검색대.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가면 뭐 철저하게 검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작은 물건들은 검색대를 지나가는데 지게는 크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감시원이 경계를 하더니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지고 오르는 사연을 듣고서는 경계심을 풀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통과하시라요. 통과하시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금강산을 오르게 되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이 그냥 비오듯이 쏟아지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피멍이 들고 근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아버지가 지게에 타고 금강산을 구경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더래요. 하나도.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금강산 구경을 하고 그 아들이 지극한 효도를 받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다가 이 아버지가 98세의 나이로 편안하게 소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지계효자 아들 이군익 씨가 소회를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부모님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That's all right.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업어키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을 업어드릴 차례예요. 업어드린다는 것은 꼭 신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무거워진 마음의 짐을 함께 져드리고 그분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룻이 보여준 함께 있는 것 동행의 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사

0: 살아계신다면 이제 부모님과 부모님께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해 드리십시오. 꼭 오늘 한번 전화를 한번 더 드리십시오. 시간이 된다면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 드려주시고 좀 안아주십시오. 루처럼 어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와 함께 머물러 있을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시간 내어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함께 손을 잡아주는 거. 여러분 꼭 그렇게 룻과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룻의 효도가 아름답고 복된 것은 단순히 도덕적 실천을 넘어서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을 공유하는 효도였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룻이 공유하는 신앙, 효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효도라고 말합니다. 영적 효도가 있어야 돼요. 동행의 효가 있었으면 영적으로 효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 끝부분에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압 땅의 우상신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장 위대한 효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통해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의 완성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존중하고 평생을 눈물로 쌓아온 기도의 제단을 자녀가 이어받아서 지키는 것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계신다면,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 모르신다면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영적 효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 부모님들을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죠. 생명을 주는 길인데. 하나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인데 신앙을 전해주는 거.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9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임종의 순간에 어머니가 링컨을 불러서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야, 이 성경책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보물이다. 네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유언을 듣고 링컨이 평생을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도 이 어머니의 유언을 붙들고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대통령 취임식 때도 어머니가 주신 낡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까지 했어요. 훗날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 링컨의 삶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를 바꾼 효도의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이 전해준 신앙의 가치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
1: 외면

0: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룻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란, 부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그 모든 희생을 먹고 자란 우리가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 중보하면서 그분들의 신앙 유산을 자자손손 이어가는 복된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을 잃은 소망 없는 과부였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 가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태어나고, 그뿐입니까? 결국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룻의 효도가 한 여인의 운명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부모 공경 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합시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룻처럼 부모님의 외로움 속에 기꺼이 함께하는 동행의 효를 실천합시다. 룻처럼 부모님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영적 효도를 실천합시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 결국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거울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룻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버이 주일만 아니라, 어버이 날만 아니라 1년 365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진정한 공경과 진실한 효를 실천하는 오늘 이 시대의 룻과 같은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생명신학회 지금까지 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61-682-4292번, 061-682-4292 석창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12일. 와, 비가 엄청 많이 오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유, 여러분 계신 곳 안전하신지 걱정이 되는데요. 각별히 비 오는 날 운전이나 또 배 타시는 분들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사랑이들한 이진아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잖아요. 사랑이들한 내 마음의 책갈피. 오늘도 좋은 책 한 권. 이 비가 오는 날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또 너무 좋은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소개해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설악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강용 목사라고 합니다. 사랑이 뜰한 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목사님.
1: 예,
0: 비가 오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목사님? 아,
1: 그래도 일찍 출발해서 네. 예, 뭐 잘 왔습니다.
0: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책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또 좋은 분, 좋은 목사님도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말도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강용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요 오늘 또 사랑이들 안에 처음 오신 우리 이강용 목사님 뜨겁게 환영하는 문자 또 오늘 책에 대한 기대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사랑의 뜨라는 늘 활짝 열려있잖아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뜨겁게 환영해주세요.